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버릴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구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스포츠 전북을 꾸며봤습니다. 저희 봉철 라디오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린 스포츠 레전드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탄은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떨친 해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자, 오늘은 제3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특집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에서 특집으로 레전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대표했던 투수입니다. 김태원 투수입니다. 당시 큰 신장과 빠른 직구를 앞세워서 파워 투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렸으며 1993년에는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서 한국 야구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모님은요, 모두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원 감독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전주.
1: 네. 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1: 아,
2: 그걸
1: 그렇군요.
2: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모님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2: 예.
1: 전북 어디 출신이신가요?
2: 아버님은 전라북도 부안이시고요.
1: 네.
2: 어머니는 정읍이십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네네. 그러면 언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2: 제가 82년도생이기 때문에
1: 네.
2: 82년 태어나서
1: 네.
2: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1: 네.
2: 좀 아쉽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출생은 전라북도에서 했고,
2: 예,
1: 1년 후에
2: 그렇죠.
1: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죠,
2: 예,
1: 부모님께서.
2: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원 감독님의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2: 예. 1962년 1월 28일,
1: 네.
2: 방년 63세 만으로, 예. 그리고 학교, 출신 학교는
1: 네.
2: 제가 야구를 시작한 곳이 마포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는.
1: 네.
2: 시작을 해서 제동초등학교, 희문중학교,
1: 네.
2: 우신, 배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1: 졸업하셨습니다.
2: 했고, 예, 포지션은 우완 선발 정통파로,
1: 네.
2: 예, 큰 키에서 내려꽂는 직구가 주무기였고요.
1: 그렇습니다.
2: 입단 연도는 86년 MBC 총영
1: 네.
2: 현 LG 트윈스의 1차 지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1986년부터 프로
2: 네.
1: 생활을 시작한 거죠.
2: 네,
1: 네네.
2: 그렇습니다.
1: 자, 선수 시절 투수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2: 저는 대기만성형 투수다. 또그큰 우람한 체구에서 1m 90 정도 되는 체구에서 내려꽂는 직구,
1: 네.
2: 그 체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위력적인 직구를 보였고, 슬라이더, 커브, 뭐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 한 획을 그은 정통파 선발 투수입니다.
1: 지금도 이 말씀이
2: 네.
1: 힘이 넘치십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1m 90cm에다가 지금도 근육질인 팔에
2: 네.
1: 또 검게 타오른 얼굴
2: 예.
1: 건강이 넘치십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네. 자, 우리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2: 예.
1: 이제 김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이 두분다 전북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2: 예.
1: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인데
2: 네.
1: 서울에 가셔서는 어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나요?
2: 아버님이 조금 그 중앙 뭐 이런 그 삼청동 이런
1: 그런
2: 무슨 뭐
1: 쪽에서
2: 정부 정치 뭐
1: 정사
2: 이렇게 할
1: 아
2: 수 있는
1: 이래죠
2: 곳이 종로구가 아닙니까?
1: 아
2: 정치의
1: 그렇군요
2: 생명은 종로구에 종로에서 시작된다. 예.
1: 알겠습니다 네네
2: 그래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요.
1: 알겠습니다
2: 예.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야구를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2: 네. 그 서울 유석 초등
1: 초등학교?
2: 국민학교가 예, 마포에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이제 공을 잡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1: 네네.
2: 한 6개월 돼서
1: 네.
2: 그 학교가
1: 네네.
2: 야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음흠.
2: 그래서 동네 야구를 뭐한 나머지 기간을 하다가 예,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무렵에 부장 선생님이 저 동네 야구 하는 걸 보고 다시 스카웃을 해서 휘문중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좀 늦은 편이네요.
2: 그렇죠.
1: 네네,
2: 예.
1: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또래보다 어때요? 체격이 컸나요?
2: 지금은 뭐이 정도 신체 조건이고 큰 키에서 뭐 그런 키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1: 아, 그런데
2: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몸의 스피드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합을 나가거나 사실 방망이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부족해서 후보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저 물주전자 전담.
2: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야구는 어느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2: 네. 역시 휘문중학교에서 네. 그 종로구 안에 있는 네. 안국동에 있는 휘문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 네.
2: 중학교 시절에 제가 투수가 아니었고 일루수, 뭐 유격수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봤고요.
1: 네.
2: 특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물주전자 당번이었었습니다.
1: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2: 뭐. 예, 그렇습니다.
1: 네네. 예.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의 야구 실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초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 예, 그때를 네. 거슬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한수가 되지 않았나.
1: 네, 네, 네.
2: 그 어린 시절에 혹독하게 시합을 통해서 무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2: 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1: 네, 네, 네.
2: 예,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일 운동을 시작했다면 네. 어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2: 그렇죠.
1: 중학교 네. 때부터 네. 체육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면서 늦게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네. 됐군요.
2: 네. 네.
1: 그럼 효문중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
2: 유격수, 일루수,
1: 네.
2: 뭐 외야도 보고요.
1: 네, 네, 네.
2: 멀티플레이 플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땜빵 선수 개념으로
1: 네. 후보 선수로
2: 하게 됐습니다.
1: 그 과정이 네.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 네,
1: 아시잖아요, 감독님도. 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휘문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2: 네.
1: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2: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휘문 중학 휘문 고등학교는 그때는 야구가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휘문 중학교에서도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코를 못 받질 못해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신
2: 아닙니다.
1: 거.
2: 그전에 창단팀
1: 맞아 맞아.
2: 예, 네. 우신고등학교 네, 네. 창단팀 학교가 있었어요.
1: 네, 네.
2: 그때 이제 거기 창단 감독이셨던 윤정영 감독님이 스카웃을 해서
1: 네.
2: 우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예. 근데 그 학교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다가 또 거기 역시도 해체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로 가시게 됐고.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재고등학교로 전학 후에 야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2: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재고등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투수와 일루수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근데 그때 신장이 갑자기 2학년 요 무렵에 한 13cm가 크는 바람에
1: 고2 때.
2: 예.
1: 예, 예, 예.
2: 그래서 80이 넘어가는 신장을 갖게 됐고 네. 체중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1: 알겠습니다.
2: 힘을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배재고 선수 시절에 본인을 평가한다면 야구를 평가한다면 어땠었습니까?
2: 예. 배재고 시절에도 대기만성형 그리고 몸에 살만 붙으면 140 초중반은 던질 수 있는
1: 이야.
2: 그런 뭐 투구폼이나 이런 장기적인 면은 있었다.
1: 네.
2: 커브의 각도도 상당히 좋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아직도 조금 미완의 대기 같은 그런 팀의 구성이 완벽하게 몸에 배질 않아서 네. 예, 조금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 대학을 가게 됩니다.
2: 네.
1: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죠.
2: 네.
1: 근데 이 82년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누구셨나요?
2: 네, 28관 총감독님이다 이신 분인데 야구 원로시고요.
1: 네.
2: 대단히 야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1: 그렇죠,
2: 있는
1: 그렇죠.
2: 그런 학교에서 그 일제 시대 또 내지는 그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시기에 그 감독님이 성균관대학교를 거의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대 야구팀에 들어가서 성대 삼총사가 있었다. 얘기 들었는데 예. 예. 또 성대 삼총사 하면 옛날에 좀 힘께 다 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야구팀이 예. 있었단 말이에요.
2: 첫째. 예. 놀기도 잘하고. 야구도 할 야구도 때는 잘하고. 진짜 열심히 잘하고. 네네.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 그 의리,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때 당시 1차 지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1: 프로예, 프로예. 예. 성대를 예. 졸업하면서.
2: 졸업하면서.
1: 누군,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들이?
2: 해태의 장채근.
1: 오, 장채근 선수. 이야, 예. 이해 갑니다. 장채근.
2: 빙그레의 한희민.
1: 어허, 이야.
2: MBC 청룡의 김태원.
1: 유명한 선수들이군요, 예. 그냥 전부. 그 다음에 MBC 청룡의 김태원.
2: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이분들이 이제 성대의 삼총사가 됐군요.
2: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예. 도대체 이제 이 삼총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2: 포수는 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장채근 포수는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투수로서 프로를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침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포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피칭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네. 혹독하게 했습니다. 한 200개 넘게 공을 던지는데
1: 네. 네. 네.
2: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은 스트라이크죠.
1: 그렇죠.
2: 받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1: 그럼, 아, 그러니까 예. 스트라이크 벗어난 걸.
2: 예.
1: 자기가 미트, 이제 포수 클럽으로 미트라고 하네. 미트를 예. 댔는데 예. 우리 감독님이 던졌는데
2: 글로 안 거기 들어와.
1: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예. 거기에 안 들어왔다. 예. 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2: 예. 제가 그러면서 손짓합니다. 뛰어.
1: 어디로?
2: 예, 공 주워와야죠. 예. 그러면 저는 야. 그때 당시에 예.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1: 그렇죠.
2: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 양당 물고 가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1: 이 장채근 선수가요. 네. 이제 그, 저, 해태 타이거즈, 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포수를 했잖아요. 네. 저희도 한참 중계를 할 때인데, 네. 의리맨이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아, 의리 강하고 네. 리더십 강하고.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해태의 기질 네. 있잖아요.
2: 네.
1: 그 도끼가 네, 여기 네. 있는 얼굴 네. 표정.
2: 대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그 책이 또 좋았잖아요.
2: 예, 네, 그렇죠. 노지심이죠, 별명이.
1: 근데 지금은 못하죠?
2: 예, 네, 지금은 홍익대학교 감독을 근 한 15년 넘게 하다가 예, 예. 예, 지금은 하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내려가서.
1: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2: 예?
1: 건강.
2: 아니요, 건강하고요.
1: 예. 이제 좀 쉬고 계시는구나.
2: 뭐, 대학 감독을 근 20년을 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
2: 예.
1: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춘 네. 포수.
2: 네,
1: 그렇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잊을 수 없는 네. 포수입니다.
2: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장채근 포수가 네. 쌍방울 이글스에도.
1: 맞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쌍방울도 맞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민 선수는 또 어떤
2: 한희민 선수는
1: 관계가?
2: 저랑 굉장히 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같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 때
1: 네.
2: 그런 투수 운영을 했습니다.
1: 제가
2: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뒤에서 버팀목이 돼준 친구가 한희민입니다.
1: 아.
2: 제가 나가서 4, 5이닝을 던지면 그 나머지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이죠.
1: 음흠.
2: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 역할도 했고요. 제가 좀 지쳐서 선발을 안 하고 뒤로 가게 되면 선발로서 5, 6이닝 저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저는 한 3승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승수가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10승 이상은 대학교 때 한 것 같아요. 한희민 선수가.
1: 아하.
2: 예. 그 언더핸드로 투수로서
1: 그렇죠.
2: 그 잠수함이 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형상의 공이 들어와서 업슛이죠. 그게
1: 야, 예. 그때는
2: 그때 그 공을 던졌어요.
1: 이 한희민 선수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저 메이저리그 팀들하고 붙으면 메이저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2: 예, 그렇습니다.
1: 잠수함이라고 해요.
2: 예, 맞습니다.
1: 그냥 그 파도 치면서 말이죠.
2: 예.
1: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한희민 선수가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이 중간에서 역할했고
2: 예. 그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1: 예. 그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예. 우리 감독님이 선발로 나오면 한희민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예. 했군요.
2: 그렇습니다.
1: 이게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2: 이 세 명의 이 삼총사는
1: 네.
2: 지금 야구판 뭐 저희를 알고 있는 팬불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 그러면 네. 이 삼총사들이 자주 요즘 연락하시죠?
2: 네, 다 연락하고 한희민 선수는 지금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있고요.
1: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예. 뭐 만나기도 하고
2: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소주도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1: 장채근
2: 예.
1: 선수가 제일 많이 마시죠?
2: 예, 뭐 그런데 많이 점잖아 적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네, 이게 똘똘 뭉치.
1: 아무튼 뭐 리더십 강하고 쾌활하고 예. 뭐 터프한 선수가 바로 장채근 선수였는데
2: 예,
1: 거기에 우리 또 감독님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또 우승까지도
2: 예.
1: 했잖아요.
2: 창단, 그러니까 네. 제 창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16년 만에.
1: 창단 16년 만에.
2: 아니, 아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2: 600년이 넘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1: 네.
2: 예. 그 말고 그 16년이라는.
1: 전에. 16년 전에 우승을 했고.
2: 우승을 하고
1: 뭐,
2: 그다음에
1: 16년 만에.
2: 저희가
1: 네.
2: 이제
1: 예.
2: 현역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네네. 우승을 시켰습니다.
1: 사실 그때 시절에 야구는 말이죠.
2: 네.
1: 연고대판이었어. 연대 아니면 고대가 우승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대가 우승했다면 이거 정말.
2: 맞습니다.
1: 뭐 빅뉴스 네. 감이에요.
2: 네. 완전 빅뉴스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김태원 감독이 이제 선수가 그때 당시
2: 네.
1: 그때는 이제 MBC 청룡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그 MBC 청룡과 우리 김 감독님과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인연이에요?
2: 이게 필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 어허.
2: 제가 성대를 성균관대학교를 간 것도 네. 어떤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
1: 네.
2: MBC 청룡하고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1: 네.
2: 요즘은 각자 10개 구단이 그 2군 구장, 1군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뭐 여러가 있지
1: 있죠.
2: 않습니까?
1: 다양한 네. 구장들이 있어요.
2: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 구단들이 야구장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 프로팀은 네. 구장이 없으니까 대학
2: 네.
1: 팀 내에 와서
2: 그렇죠.
1: 이제 야구를 연습했다는 얘기죠.
2: 네네. 근데 그때 MBC 청룡하고 오비베어스가 성대 구장에서 연습 게임도 하고.
1: 아, 오비도?
2: 예, 예.
1: 예.
2: 그때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셨고.
1: MBC 청룡에.
2: 예, 예. 그 다음에 그 오비베어스는 김영덕 감독.
1: 예. 아, 네, 김영덕.
2: 있었습니다.
1: 그래서
2: 연습 게임하고 이게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 투수였었는데
1: 네.
2: 희한하게 손끝에 땀이 나가지고 착착 붙는.
1: 어허. 프로팀하고
2: 예.
1: 붙으면.
2: 예, 연습 게임만 하면 희한하게 잘 던집니다.
1: 이게 타원한 거예요. 그게 예. 행운이에요. 그게.
2: 예. 예. 그래서 잘 던지기니까 양쪽에서 저놈 봐라 대기 만성형이고 스카웃을 할 대상은 되네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그때 예. 감독이 MBC 청룡이 김종혁 감독,
2: 예.
1: 유병만 코치.
2: 예예 예. 맞습니다.
1: 이야, 예. 빨간 장갑에 마술사.
2: 예. 그리고 오비베어스는 김영덕 감독, 김성 요즘 유명하신
1: 네네.
2: 야신.
1: 네네. 아, 뭐, 있다고 생각하고요.
2: 예,
1: 저도
2: 예.
1: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은 또 고등학교 감독도 하시면서
2: 예.
1: 머리를 기가 막히게.
2: 맞습니다.
1: 예. 그 공부하는 야구, 그 다음에 영리한 야구,
2: 네.
1: 이걸 하신 분이라고.
2: 예, 맞습니다.
1: 네네.
2: 예.
1: 김영덕 감독님이, 아, 김동혁 감독님이
2: 네.
1: 옛날에 이제 저 훈련을 마치면은
2: 네.
1: 호텔 앞에다 선수를 세워놓고 동대문구장에 집합하잖아요.
2: 네.
1: 개막식 거기 돼.
2: 예. 예. 예.
1: 그러면 한 며칠 여유가 있거든요.
2: 예.
1: 그리고 선수 모아놓고
2: 네.
1: 얘들아, 니들 겨울 동안에 동계훈련 고생했다.
2: 네.
1: 이제 일주일 후면은
2: 네.
1: 시합하니까
2: 네.
1: 올라가서 자유 시간 줬다고 그래서 술 먹고
2: 네.
1: 허튼짓 말고
2: 예.
1: 열심히 몸 관리해서 동대문구장에서 만나자.
2: 예.
1: 그게 마지막
2: 그렇죠.
1: 이렇게 그런 식으로
2: 예.
1: 했더라고요.
2: 그래서 그 자율야구죠.
1: 그렇지. 예.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2: 네.
1: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 청룡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데 이때 또 한국전력과 또 인연을 맺으셨다고?
2: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저는 프로가 82년도에 생겨서 제가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1: 네. 네,
2: 부족 해서 한국전력 팀이라는 곳에서 4학년 때 초탁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1: 가계약
2: 그런 비슷한 거죠. 초탁으로 발령을 내줘서 월급을 조금씩
1: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2: 예, 명목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우리 한국전력으로 실업팀이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2: 예, 글로 와라.
1: 그러니까. 네. 이제 감독님 그때 당시에 네. 상대를 졸업하면서 네. 못하면 한국전력, 그렇죠. 잘하면 MBC정용,
2: 예,
1: 뭐 다 앞길이 예. 열려 있었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MBC정용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2: 예.
1: 그때 당시 라이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1: 설린상고 출신들,
2: 예.
1: 강노준, 김건우
2: 예.
1: 이 선수들은 정말 그때 고교 야구 시절에 대단한 예. 스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어느 팀으로 가냐 이게 탑뉴스였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네. 또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2: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1: 네.
2: 예.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MBC 총영하고 오비비어스하고.
1: 예,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선수 우선권을 지명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드래프트에서.
2: 예,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1: 허허. 누가 먼저 예. 진명권을 갖느냐.
2: 예. 예. 그래서 탑이 나오면 한 팀, 우선권을 한 팀. 갖는 팀이 한 명을 팀. 뽑게 됩니다.
1: 1순위.
2: 예. 예. 그 뒷면이 나오게 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
1: 다음에 3순위를 예. 뽑군요.
2: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를 네. 처음에 뽑은 팀이 뽑습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2: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1: 예.
2: 저는 초딱발령으로 한국전력에서 급여를 조금씩 받고 있었고
1: 네네.
2: 설마 나를 뽑을까라는 어허.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탑이 나왔습니다.
1: 오비가.
2: 예.
1: 오비베어스가.
2: 오비베어스가 지명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1: 지명권.
2: 예.
1: 그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2: 박노준 지명을 합니다.
1: 박노준이 뽑혔군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됐고.
2: 예. 그다음에 박노준 다음은 무조건 김건우였었으니까요.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느닷없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해요. 김태호.
1: 이야.
2: 와, 저도 듣고 나서 믿지도 못했고.
1: 대단합니다.
2: 예.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1: 아, 그럼요.
2: 아주 좋은 그 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 오비에 박노준 1순위, 네. 2순위에 김건우. 그다음에 3순위에 김태원. 그래서
2: 네,
1: MBC 청룡으로 가서 인연이 시작됐다.
2: 네.
1: 자, 그러면은 MBC 청룡은 이제 86년도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2: 네,
1: 드래프트 때. 예. 그때 본인 또는 부모님 난리 났겠네. 집안에 뭐 최고의 경사난 거네요.
2: 그렇죠.
1: 네.
2: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2: 사실 순번상으로는 3번인데 그렇죠. 1차 지명이니까 계약금도 조금 넉넉히 줬고.
1: 네.
2: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네. 계약, 아니, 난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2: 네, 그거 밝히면.
1: 왜요?
2: 이 야구판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2: 예.
1: 제가 김봉현 선수하고 예. 동기라서
2: 예, 예.
1: 그 연봉 계약금을 아는데
2: 네.
1: 김태원 선수가
2: 아, 많았어요.
1: 계약할 때 네. 이 3인방이
2: 네네.
1: 연봉이 높으니까
2: 네.
1: 같이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2: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요. 노준아,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조금 덜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1: 나중에,
2: 예.
1: 저, 전주 기전대학교 감독이시니까.
2: 네.
1: 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한번 적어서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야, 그 연봉 궁금한데.
2: 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 입단을 해서 첫해 33경기에 출전을 해서 2승 6패 방어율 2.86으로 괜찮은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듬해인 87년에 부상으로 부진하자
2: 네.
1: 그해 군대 입대합니다.
2: 네.
1: 방위로 입대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후반에 이제 방위 제대를 한 후에 이듬해인 1989년에 MBC 청룡에 이제 복귀를 함께 됐죠.
2: 네.
1: 네. 그때 MBC 청룡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2: 네.
1: LG 트윈스로 팔려갑니다. 빅 뉴스예요.
2: 네.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김태훈 선수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 나타났다.
2: 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2: 네.
1: 그 귀인은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신가요?
2: 그 귀인이
1: 네.
2: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1번 프로야구에서도 획을 그셨고
1: 아.
2: 또 선수 겸 감독을 하시면서 타격왕. 예, 타격왕을 하면서 4.1푼 1위. 네. 를 하시면서 네.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신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이 그렇죠. 이분입니다. 그 전성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1: 일본 야구에서 네. 대활약한 스타 아닙니까?
2: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저는 알겠네요.
2: 백자, 인자, 천자.
1: 백인천 감독님.
2: 예, 백인천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 보여요.
2: 예, 예.
1: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그 백인천 감독하고 네. 우리 김태원 투수가 네.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냔 말이에요. 또 어떤 또.
2: 89년도에 네. 군 제대를 하고 제가 MBC 청룡, 그때 당시에는 MBC의 청룡이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전화가 없길래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어허. 제대할 무렵에.
1: 아니, 제대하기 전에 청룡, 예. MBC 청룡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예.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2: 근데 그 구단에서 연락을 해서 훈련을 나와라 마라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아, 야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 생활, 환경, 뭐 어떤 집안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도모하셔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 네, 기간에. 네,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승 투수가 되면 네. 자기가 5파라고 그때는 무역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채를 선물을 하겠다.
1: 그 홈막 골프채.
2: 예, 그렇습니다.
1: 그걸 수입하시는 예, 예. 그래 5파 상을 예, 하셨군요. 맞습니다. 골프채 홈막 세트를 예. 선물을 주겠다.
2: 상당히 비싼.
1: 비싸죠. 예. 비쌉니다.
2: 그리고 못하면.
1: 못하면 10승 이하가 되면.
2: 못하면 네가 100만 원 이하의 네. 술을 사라. 아. 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1: 이야.
2: 이거는 획기적인 제안이죠.
1: 10승 이상이면 네. 감독께서 네. 홈막 골프채 세트로, 네. 풀 세트로 주고, 네. 10승 이하가 되면은 네가 나한테 100만 원치 술을 사라.
2: 네.
1: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근데 또 우리 김 감독이 또 거기에서 뭔 조건 하나 걸었잖아요.
2: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걸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예. 그게 30경기 출전을 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시면.
1: 그렇지. 그만큼 많이 나와야 예. 10승이 되는 거니까. 예.
2: 그것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1: 아, 그래가지고.
2: 그래서 네. 33경기 출전해서 네, 획기적인 승수를 하게 됩니다.
1: 어떻게?
2: 18승 5패를 네. 기록하게 됩니다.
1: 18승. 이야. 예. 그런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제 구분이 예. 될 거 아니에요?
2: 이 감독님이 끈기가 있으시고 아까 배짱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반기 때 2승 3패로 끝나요, 제가. 전반기 때 너무나 승수가 방어율은 굉장히 좋은데
1: 운이 없었구나.
2: 운이 없기도 승운이. 하지만 예.
1: 승운이.
2: 예, 승운도 조금 없었고 2승 3패로 끝났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네. 16승 2패로 마감을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게 18승 5패의 개인 최다승이 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18승 5패. 그래가지고 예. 약속을 이행해서 승자가 됐네.
2: 네, 그렇습니다.
1: 혼마고 오불째 받으셨죠?
2: 받았습니다.
1: 지금 안 갖고 계시겠죠?
2: 지금 그거는 어디 흘러서 누가 그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단한 약속. 제자와 스승과의 약속이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2: 그렇습니다.
1: 제자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일 예. 감독의 승리로 끝났으면 이 MBC 청룡 우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2: 예, LG 트윈스로 이관이 된 후였기 때문에 네. LG 트윈스.
1: LG 트윈스 예. 감독님이 많이 이겼으면 예. 이 팀 우승 못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예. 과정에는 못 갔겠단 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승 5패로 개인의 이제 최다승이 됐는데 예. 1990년 리그 후반기하고 91년도 그 다음 예. 시즌에 합쳐서 네. 16게임 연속 연승 기록을 가졌단 말이에요.
2: 예, 그렇습니다.
1: 이것도 또 대기록이에요.
2: 사실상 박철순 선배가 오비베였어요. 네. 연승이 중간 릴리프로 나와서 승리를 챙긴 것까지 이어지다 져서 예, 한 20승 이상 예, 연승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상 저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선발로만 등판해서 그렇죠. 16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2: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철순, 선동열 뭐 네. 다들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이끈 그런 최고의 스타인데 네. 거기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2: 예. 네네.
1: 자, 그러면 1990년 LG 트윈스는 창단 후, LG 트윈스가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2: 네.
1: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2: 제가 18승이라는 기록을 다승을 하면서 네. LG가 신바람 야구라는
1: 맞죠.
2: 수식어를
1: 그때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신바람 야구.
2: 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2: 뭐 그 전에 2승밖에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네. 혜성같이 나타난 김태원이가
1: 네.
2: 신바람을 일으켰다.
1: 네.
2: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선동열 뭐 선수는
1: 네.
2: 제가 18승을 하면 달아나는 승수를 갖고 가고
1: 오.
2: 또 내가 뭐 조금 더 방어율을 낮추면 그 승수를 갖고 가고 해서 그렇군요. 선의의 라이벌이지만
1: 네.
2: 제가 무슨 골든글러브도 타보지를 못했고 다승 뭐 이런 것도 해보지 못했고 맨날 2인자만 했습니다.
1: 네네네. 네.
2: 2위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의기소침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
1: 네.
2: 또 굳굳하게 버텨서 네. 예.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 리그 1위는 선동열이었고
2: 네.
1: 2위가 우리 예, 김감독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2: 네.
1: 항상 2등만 했어요.
2: 예, 맞습니다.
1: 이게 운이 없는 거예요. 선동열 예. 같은 박철순 같은 선배를 왜 만나냐고.
2: 예, 소위 말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부상도 안 당하나. 예,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1: 자,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가던 김태원 투수가 1992년에 10승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예. 93년도에
2: 예.
1: 또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이 남기는 또
2: 노이트 노런이죠.
1: 말씀을 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2: 예,
1: 돼.
2: 예, 예.
1: 노이트 노런.
2: 네.
1: 이 노이트 노런은 9회 동안
2: 네.
1: 안타를 상대방에게 한 개도 허용하지 않은 거.
2: 네,
1: 이게
2: 맞습니다.
1: 노이트 노런인데.
2: 자. 공교롭게 전북의 연고지를 갖고 있었던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9월 9일 날
1: 네, 네, 네.
2: 노이트 노런을 잠실에서
1: 네.
2: 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사사구 3개를 허용했고 뭐 이때 제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1: 네.
2: 지역 방송하고 전북 방송에서
1: 네.
2: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1: 네. 네.
2: 이게 잠실 올해 7월 11일 날 거행한 올스타 게임에
1: 네.
2: 잠실 야구장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옆에 이제 동구장으로 서울시에서 네. 네. 네.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1: 네. 네.
2: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왔고요.
1: 네.
2: 예, 뒤에는
1: 네, 네.
2: 제가 달성한
1: 네.
2: 노이트 노런 이름하고
1: 네.
2: 그 지금 이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1: 알겠습니다.
2: 야구장 이게 딱 홈런 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
1: 알겠습니다.
2: 뒤에.
1: 네, 알겠습니다.
2: 이게 만들어져 있고
1: 네.
2: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한대화 선수가 한국 그 결승전에서
1: 네.
2: 잠실 1호로 홈런을 쳐서
1: 네.
2: 그게 기록이 돼 있고,
1: 그렇군요.
2: 예, 유중일 감독,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1호 홈런 잠실에서 쓴 게 돼 있고, 빙그레 이글스 이강동 코치,
1: 코치가,
2: 예,
1: 사이클링
2: 히트,
1: 히트. 네.
2: 그 다음에 제가 중앙에 딱,
1: 티샷 뒤에,
2: 예, 뒤에
1: 돼
2: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이게 한정판이어가지고.
1: 네.
2: 지금 좀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구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1: 사진을 찍으면 주시죠, 뭐.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저 감독님,
2: 네.
1: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에요?
2: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예, 예. 제가 이런 그 경력을 예. 보고는
2: 네.
1: 속으로 아, 하필이면 왜 쌍방울이야?
2: 예, 예.
1: 그러나 뭐
2: 그것도 구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면요.
1: 네.
2: 제가 쌍방울은 아버님 고향이자 전북이
1: 그렇죠.
2: 예, 정읍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여기 내려와서.
1: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쌍방울 경기를
2: 예.
1: 거의 9년 동안 중계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중계를 했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2: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500게임 이상 중계 방송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2: 예, 네,
1: 그래서 제가 그 쌍방울에 대한 이 이야기
2: 네.
1: 아주 머릿속에 잘 남겨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2: 네.
1: 우리 감독님이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2: 아이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자 다음해인 이제 94년에 예. 엘리 준수가 또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2: 예.
1: 감독님이 이제 투수로서 큰 예. 비중을 차지했겠죠. 그때는 또
2: 뭐 에이스가 계속 이어졌죠.
1: 그러니까 태평양 뭐, 돌핀스하고 예. 결승에서 붙은 거죠.
2: 예,
1: 코리안 시리즈. 예. 네네.
2: 뭐 정삼음, 김용수, 이상훈 이런 트로이카들이 있었고
1: 네.
2: 그중에 에이스라는 호칭을 받는 뭐 김태원이가 있는데
1: 네.
2: 선발 투수로서 190이닝 소화했고
1: 대단하죠.
2: 16승 5패.
1: 네.
2: 평균 자책점이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 평균 네. 자책점이 2.41.
2: 네.
1: 야, 이게 한 게임에 2.41 점수밖에 네.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 사이에서
2: 네,
1: 어, 투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2: 네.
1: 네, 알겠습니다.
2: 이때 이상훈과 함께 LG의 최고의 선발진을
1: 네.
2: 구축하며
1: 네.
2: 두 번째 우승을
1: 알겠습니다.
2: 예, 네. 이끌어냅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95년에 이제 9승 11패,
2: 네.
1: 96년에 9승 12패로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2: 네.
1: 했는데
2: 네.
1: 95년대 9승 11패를 하면서도 그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2: 예, 맞습니다.
1: 이게 또 상당히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2: 예.
1: 네.
2: 이 프로 선수들과 이게 제가 이제 중간급이었었어요. 그때가
1: 네, 네.
2: 은퇴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1: 네.
2: 근데 이때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1: 아,
2: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1: 네,
2: 예. 그래서 10승을 언저리에 넘기질 못하고
1: 네.
2: 9승을 그냥 꾸준 9승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9승 딱 95년대 9승, 96년대도 9승.
2: 예.
1: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선발 투수로서
2: 네.
1: 출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2: 네네.
1: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어떤 또
2: 네.
1: 선수 관리의 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2: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천보성 감독이셨는데
1: 네. 네.
2: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절제절명의
1: 네.
2: LG 트윈스가 그런 위기가 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그 스카웃을 했어요.
1: 그렇죠.
2: 지금 이제 한화 단장을 하고 있는 공주고등학교의 소녀 고려대학교.
1: 오케이. 네. 뭐 유명하죠.
2: 소녀. 그 다음에.

0: 결정은 못 하고요.
1: 네.
0: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 결과 그러면 은퇴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 야구 연수 공부 지도자 공부를 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해서 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은퇴
1: 알겠습니다.
0: 결정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100승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1: 네.
0: 100승을 달성을 못했고
1: 85승.
0: 예. 뭐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닝은 한참 더 던졌고요.
1: 그렇죠.
0: 예.
1: 1399
0: 예,
1: 이닝.
0: 그렇습니다.
1: 1399.
0: 예.
1: 1400.
0: 예, 1400이죠. 예.
1: 1399. 예.
0: 예. 평균
1: 3분의 2이닝.
0: 자책점은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3점대로 마감을 하고
1: 네.
0: 싶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통과를 했고요.
1: 3.43. 네.
0: 아쉬운
1: 대단.
0: 건 탈삼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1000개를 하고 싶었는데 819개로 끝났고요. 예, 좀
1: 819개요.
0: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알겠어요. 통산 투수 성적이 85승
0: 예.
1: 77패 5세이브.
0: 예, 그렇습니다.
1: 평균 자책점 3.43.
0: 네.
1: 273경기에 출전.
0: 예.
1: 12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
0: 네.
1: 네. 저는 12전이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아, 더할수 있었는데요.
1: 근데 말이죠.
0: 뭐
1: 지금
0: 천보성
1: 생각해 보면
0: 감독님이 예, 세대 교체 차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 좀 가야 될것
0: 아,
1: 같은데.
0: 예.
1: 부인 이제 이면숙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0: 장모님께서 저희 이모님하고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중매반 연애반으로.
1: 아, 이게 장모님이
0: 예.
1: 네, 이모의 친구다.
0: 친구, 예.
1: 우리 감독님의 이모의.
0: 예.
1: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군요.
0: 네네.
1: 그래서
0: 근데
1: 처음
0: 보는
1: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0: 좀
1: 인상이.
0: 아담한데요. 뭐 거의 내가 홀릴 정도로 이뻐요. 예. 첫 번째 첫
1: 부인께서
0: 인상이 이뻐서
1: 네.
0: 예, 일단 만나게 됐고요.
1: 이야.
0: 예.
1: 그냥 눈에 꼭 호박꽃이 피었구나. 활짝.
0: 예.
1: 당시 부인께서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직장?
0: 학교를 졸업하고 막그 다음에였었습니다.
1: 뭘 전공하신 분이죠?
0: 예.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고요. 예.
1: 네.
0: 한국 무용을 조금
1: 예,
0: 전공했습니다. 예.
1: 그러셨구나. 그러면 결혼은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후에 몇년 후에? 아니면 몇달 후에?
0: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신지 기억?
0: 신혼여행을 많이 다녔죠.
1: 신혼여행을
0: 예.
1: 무슨 또 많이 가요. 또한 번이면 한 번이지.
0: 그 신혼여행은 많이 갈수록,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1: 아, 그러니까
0: 예.
1: 사실 또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선수니까
0: 네네. 예,
1: 겨울
0: 그렇습니다.
1: 시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0: 뭐, 미국도 갔고요. 예,
1: 그렇죠.
0: 하와이.
1: 하와이
0: 예.
1: 좋죠, 뭐.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는?
0: 지금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일남일녀, 예,
1: 일남일녀.
0: 바로 예, 뭐 결혼 무렵에 바로 예,
1: 알겠습니다.
0: 일남일녀를
1: 그러면
0: 갖게 됐습니다.
1: 그 일남일녀 자랑 좀 해주시죠. 아들하고
0: 예.
1: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0: 저는 사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해서
1: 네.
0: 사실 집안 뭐 이런 거. 근데 제처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늦게 귀가를 하든 아이들이 깨기 전에
1: 네.
0: 남편으로서 신문을 본다든가 아침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모범생, 예. 그리고
1: 그렇군요.
0: 순탄하게 자기 잡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1: 네.
0: 뭐 나름대로 이게 자랑을 하면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1: 네.
0: 뭐잘 적응하고 있고요.
1: 네.
0: 예, 연년생으로
1: 네.
0: 예. 93년, 94년 이렇게
1: 네. 그래서 아드님은 방송사, 모 방송사 PD.
0: 아이고 예.
1: 딸은
0: 네.
1: 엔터테인먼트에
0: 예.
1: 근무하고 있고.
0: 예, 근무
1: 아,
0: 부장 정도,
1: 이야.
0: 팀장
1: 결혼
0: 지났어요.
1: 아직 안 하셨나요?
0: 예,
1: 그러면?
0: 결혼은 희한하게 안 하네요. 예.
1: 요즘 좀 늦어졌어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 얘기 들었으니까.
0: 예.
1: 이제 야구 얘기로 좀 들어가죠. 다시 또. 자, 은퇴 후에 이제 코치 연수를 해외로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0: 네.
1: 다녀오신
0: LA
1: 거예요?
0: 다저스 주니치 드래곤즈. 근데 LA 다저스는 LG에서 부름을 받는 시기에 몇 개월 없었고요.
1: 네.
0: 주니치 드래곤즈는 연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때
1: 알겠습니다.
0: 코치 연수를 통해서 얻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1: 네.
0: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1: 네.
0: 제가
1: 알겠습니다.
0: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첫 코치 생활은 어디였는지요?

0: 부름을 받고 LG 트윈스 예. 99년도에
1: 토종이니까
0: 네.
1: 토종 코치 해야죠.
0: 예, 거기 LG 맨이니까 LG에서만 네.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1: 투수 코치로.
0: 네, 투수 코치로.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 코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또 투수 코치로 영입을 네. 한 것 같아요.
0: 예, 예.
1: 또 손을 뻗었군요.
0: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99년도에 LG 코치를 하다가
1: 네.
0: 한 3년인가 4년 하다가 감독이 경질, 이광은 감독이 경질되면서 네. 김성근 감독이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1: 네.
0: 김성근 감독 역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1: 같이 나가게 예. 되겠군요. 네.
0: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및 단장님께서 광주의 그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그래도 제법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으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그 선수들을 지역 연고니까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할 수 있으니 네. 조련을 해달라라는 오케이. 부탁을 받고
1: 네.
0: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 동성고등학교로
1: 감독으로
0: 어떻게 보면 코치로 파견 나가게 된 거죠.
1: 그래. 투수 코치로 그러면.
0: 네네.
1: 그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 도대체 그 학교에?
0: 광주 동성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1: 누구?
0: 한 학년 차이들인데 한기주, 양현종,
1: 야.
0: 윤명준이라는
1: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 선수가 탐나니까
0: 네.
1: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코스를 다 밟았고
0: 네네.
1: 해외 연수도 다녀왔기 네.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서 이 보석을 만들자.
0: 네.
1: 한기주, 양현종,
0: 예,
1: 윤명준을
0: 예.
1: 만드셨네요 결국.
0: 결국 만들었죠.
1: 네.
0: 윤명준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서 두산 베어스를 들어가서 걸쭉하게 활동을 했고요.
1: 네.
0: 뭐 양현종 이름 석자만 돼도 대체수고요.
1: 지금도. 예.
0: 한기준은 불출에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참 대단할 줄 알았는데
1: 네.
0: 부상 때문에
1: 네.
0: 또 이렇게 이름 석자 들으면 한기준은 아는 선수고요.
1: 알겠군요. 예. 그럼요. 다 이제 한 획을 지금 다 그고 있어요. 이
0: 예,
1: 선수들이
0: 그렇습니다.
1: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봉황대기 대통령배에서 이제 광주 동성고등학교가 이 투수 3명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 때문에
0: 이게 재밌는 이게 레파토리예요. 봉황대기는 시즌 마지막에 한기주 선수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봉황대기고요.
1: 네.
0: 대통령배는 연이어서 3학년 때인데 정관왕한다 그랬어요 제가.
1: 오. 너무 그, 욕심이죠. 뭐.
0: 아유, 그 정도인데.
1: 그때도 5개 정도 전국대회가 있었잖아요.
0: 예, 예. 뭐 봉황대기 우승했고 대통령도 그래 그 다음 경기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1: 아니 글쎄
0: 예.
1: 아 그건 아는데
0: 네.
1: 너무 욕심 부리셨어요.
0: 예예.
1: 아 그냥 좀 다른 고등학교도 잘하셨어요. 봉황대기하고 예. 대봉기 우승.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시간이요.
0: 예.
1: 지금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0: 아 예.
1: 이제 조금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0: 네, 알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거기서 이제 동성고등학교 나와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0: 네.
1: 거쳐서 전남 나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성한 세태
0: 네.
1: 감독이 나와라 네.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0: 네.
1: 뭐 야구협회 나주 야구협회 네. 전무이사를 또 부임해요.
0: 예. 네.
1: 어떤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0: 김성한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도 역시 대단하시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KBO에서 운영하는 KBO 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나주에서 하자.
1: 네.
0: 나주 천변에 야구장을 준공하고
1: 네.
0: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리틀 네. 야구단 해서 세지중학교까지 이어지면서
1: 네.
0: 그런 활동을 하자. 네. 야구 발전을 위한.
1: 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1: 나주 하면 배가 유명한데 먹는
0: 예.
1: 배.
0: 예.
1: 그 도시에다가 야구팀을 또 바람을 넣네.
0: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0: 예.
1: 공헌하셨구나. 그만큼 예. 또 그 선수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또 기아 타이거즈 예, 와서 지금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한 선수는 지금 한화의 2군에서
1: 네.
0: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활약을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1: 네. 자, 그 뒤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0: 네.
1: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0: 예, 네. 제가 그 아카데미 지금도 이름을 치면 연락이 지금도 오는데요. 원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1: 네.
0: 내 이름의 원자 끝자를 땄고 그리고
1: 네.
0: 또 원은 원팀이 되고 야구에 진짜 둥글둥글하게 야구에 매진하자라는 의미로
1: 네.
0: 개설을 해서
1: 네.
0: 후진 양성에 뭐 이바지 했고
1: 네.
0: 그다음에 강서구 리틀 야구 B팀도 만들게 됐고. 예.
1: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네. 10년 동안 네.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0: 그렇습니다.
1: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재 우리 감독님이
0: 예.
1: 전주 기전대학교 야구팀 감독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24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전대학교까지 오신 거예요?
0: 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네.
0: 부모님 고향이고 저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1: 네.
0: 학교의 총장님이야 부총장님이 거기에 축구부는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시고 싶어서
1: 네.
0: 저한테 연락이 왔고
1: 조희천 총장님 그다음에 네. 조덕현 부총장님
0: 예 그렇습니다.
1: 아, 뭐 저도 잘 알고
0: 아, 예.
1: 경망 있는 교육자십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1: 네.
0: 예, 그런 조건을 갖고 전주 기전대가 기가 좀 있습니다.
1: 어, 기가 또 있어요.
0: 예,
1: 뭔가
0: 기세나 그 학교 캠퍼스를 보면 그 거기가
1: 네.
0: 옛날 그 일제 강점기
1: 때
0: 선사 같은 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곳이고.
1: 아, 그럼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0: 그러니까. 예, 그런 학교 기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1: 이야.
0: 예.
1: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예. 첫해는 예. 선수들 후진 양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1: 네.
0: 너희들이 기량을 마음껏 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있게끔 이기는 시합이 아닌
1: 네.
0: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전패를 네. 해도 된다.
1: 음하.
0: 그래서 결국은
1: 25년도에
0: 예.
1: 창단은 24년에 했는데
0: 네.
1: 25년도에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0: 전패.
1: 근데 1승 하나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며.
0: 예.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1: 뭐,
0: 대진포 뽑아가지고 부전승 탔습니다. 그게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1: 아, 예. 다 과거의 과정이에요. 이게 예, 과정. 예. 그러셨구나.
0: 예.
1: 그리고 이제 26년도.
0: 네.
1: 올해 벌써 우승했다고요.
0: 예. 올해는 선수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감독으로서 기질을 발휘하겠습니다.
1: 네.
0: 이기는 시합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라고 해서 5승을 거두게 됐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5승 거두어서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0: 네.
1: 내년에 이제 감독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내년에는 어떻게?
0: 첫 번째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프로 선수 배출을 좀
1: 아, 그렇죠.
0: 전라북도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전주고등학교가 있지만
1: 네.
0: 대학교에서 네. 배출을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희망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1: 네.
0: 그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1: 네.
0: 조금 물론 프로를 못 갖고 진출하는데 약간 소외되고 아 내가 나는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돼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1: 네.
0: 2027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0: 네.
1: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0: 네.
1: 1분씩 대답해 주세요.
0: 네.
1: 자, 이제 감독님으로서 지도자로서 네. 앞으로 야구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저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1: 네.
0: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취업에 합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2년, 저희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1: 네.
0: 3년제로 갈 수 있게끔
1: 네.
0: 또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
1: 네.
0: 그 다음에 편입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1: 네.
0: 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행정가로, 야구 행정가로 또 내지는 다른 트레이너 파트나 재활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더 야구 발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0: 네.
1: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더. 이제 이 스포츠 감독들이
0: 네.
1: 특히 야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0: 네.
1: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0: 좀 웃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1: 네, 네.
0: 예.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던지고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2시간 30분 이상을 배팅볼이라고 하죠.
1: 네네네.
0: 타격 연습을
1: 그렇죠.
0: 하는 걸 저는
1: 프리배팅 연습을
0: 예.
1: 감독이
0: 던져줍니다. 던지시고.
1: 이야.
0: 예. 그렇게 해서 땀을 비우듯이 쏟고 나면 선수들이 감독님 미친 거 아니야? 물도 갖다 줍니다. 감독님 쓰러집니다 하면서 물도 가. 이게
1: 감독님
0: 호흡이고.
1: 던지니까 예. 애들이 숨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0: 빈틈 없이 때려야
1: 그럼요,
0: 되고요.
1: 그럼요. 예. 그게 발전하는 거죠.
0: 예, 발전하는 겁니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0: 네.
1: 항상 뭐 50대, 60대가 아니니까.
0: 네.
1: 네. 아무쪼록 오늘 나오셔서
0: 네.
1: 장장 55분 동안
0: 네.
1: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원고 질문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0: 예,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 만나면 영원히 잊지 않겠고요.
0: 네.
1: 또 이 저 우리 감독님을 우리 저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0: 네, 네, 네,
1: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0: 예, 김병철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네, 출신이고요.
1: 네, 네, 네. 예. 그래서 아 맞아,
0: 네.
1: 김태원 선수가 있었어.
0: 네, 네, 네.
1: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제2의 고향의 지도자로서 오신 거,
0: 네.
1: 그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느꼈습니다.
0: 네.
1: 꼭 달성하시고
0: 네.
1: 오래오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도 본인의 고향이시니까
0: 네.
1: 네. 꼭 좋은 지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특집 스포츠 전부 투수 김태원 편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자, 제 4탄 특집 스포츠 전복을 또 곧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이것저것 흘러가는 대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딱히 뭘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스치듯 흘려듣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곡에서 갑자기 걸음이 멈춰지듯 음악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멈췄습니다. 어? 이거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요. 아, 이 곡 책갈피 시그널 음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거다. 처음 듣는 음악이었는데요. 귓가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방송에 시그널 음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듣게 된 노래 하나가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찾고 있던 음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그널 음악은 그 방송의 시작과 그 방송의 콘셉트를 담고 있어서요. 한번 정하면 보통은 오랫동안 그 음악의 방송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들으면 전주만 들어도 방송이 시작함을 알리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 이거다. 음악을 듣는 순간 뭔가 기분이 좋아졌고요.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요. 시그널 뮤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라는 게 마음 먹고 찾거나 추진할 수도 있지만요.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오히려 슬쩍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요. 음악을 찾아 듣곤 하는데요. 그냥 흘러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밀고 들어온 게 있다면요. 그때가 뭔가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저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 첫 인사를 할 때 나오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 시그널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할 때 첫 인사와 끝 인사,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 때 나오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이라고 합니다. 방송 원고에 있어서요. 방송 대본이라고도 하죠. 그 방송의 구성상 오프닝 멘트가 첫 인사가 들어가는 부분, 클로징 멘트가 끝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진행자가 멘트하면서 잔잔하게 배경음악, BGM으로 사용하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 약자로 SM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책갈피 방송을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 시그널을 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는 시그널, 신호를 준다고 해서 시그널 뮤직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뮤직은 그 방송을 시작하는 상징성도 있고요. 방송의 성격과 그 방송의 내용, 느낌, 콘셉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취자와 친숙해지려는 마음도 담고 있어서 시그널 뮤직을 한번 고르면요. 한번 선택하게 되면요. 되도록 바꾸지 않고 같은 음악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여기엔 청취자와도 익숙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바뀌어도 같은 시그널 뮤직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청취자와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요. 1회 때부터 사용한 시그널 뮤직이 지난주였죠. 131회 방송 때까지 계속 같은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책갈피 시그널이 시작하면 아, 이제 방송이 시작하는구나 한다는 댓글을 예전에 달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책갈피 방송이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작년 책갈피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음악을 방송의 시그널 뮤직으로 할까? 한참 동안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신중했던 기억입니다. 그때 많은 음악들을 들었죠. 1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오랫동안 청취자분들과 함께 책갈피의 문을 여는 음악으로 SM으로 시그널 음악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 개 듣다가 이제 고른 음악을 지난주까지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 책갈피 첫 인사할 때 나왔던 음악이 뭐였지? 하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튜브에서 전주 FM 너튜브에서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면 바로 아 맞다 이 음악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1회 때부터 골랐던 음악인데요.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음악이 갑자기 쑥 마음을 밀고 마음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일부러 시그널을 바꾸려고 찾았던 것도 아닌데요. 음악을 랜덤으로 버스 안에서 랜덤으로 듣고 있다가 이 음악을 듣는데 조금 전에 오프닝 음악이요. 이걸 시그널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동안의 익숙함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시그널 뮤직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고 이제 3년째 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음악이어서 이걸 바꾸려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3년째 사용하는 시그널 뮤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해진 시그널 음악이기도 해서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예전에 책갈피 시그널이 흥얼거리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댓글 중에서 책갈피의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려졌다. 나도 모르게 이런 내용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시그널을 새로운 곡으로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버스 안에서 랜덤으로 듣다가 이 음악을 만난 순간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 오프닝 멘트에서 들으셨던 음악인 거예요. 그동안의 익숙함과 친숙함을 밀고 들어온 새로움의 변화, 전환인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게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걸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요.
뭘 선택할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주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든든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기도 한데요. 그 편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동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다른 걸, 새로운 걸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흠뻑 젖게 되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 무거움에 눌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때로는 슬럼프나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새로운 변화가 없이 고인물처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음악 지금 완전 마음에서 바이바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집 방송 아니면 지금의 시그널 뮤직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요. 식당에 가면 늘 시키는 메뉴 있으시죠? 그 식당 가면 메뉴판을 펴긴 펴는데 사실 이미 뭘 시킬지 정해놓고 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메뉴들이 많이 있고요. 분명히 몇 년째 그 자리에 적혀 있겠죠. 메뉴판에 아니면 벽에 이렇게 메뉴가 적혀 있는데 보면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세세하게 뭐뭐가 있는지는 잘 안 보는 겁니다. 늘 시키던 것들만 골라서 시키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맛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대신요. 그 옆에 있던 다른 맛들은 계속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늘 시키던 메뉴를 시켰는데 그게 안 되는 날이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쉬워하면서 다른 메뉴를 시켰다가 뜻밖의 이렇게 맛있었단 말이야? 하는 날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길도 비슷합니다. 출퇴근길이죠. 늘 다니던 길, 늘 타던 버스나 지하철 칸, 그 길이 제일 빠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처음에 가는 낯선 길은 물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지도 같은 거 인터넷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덜 갈아타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갈 수 있을까 찾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더 빠르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한 그렇게 다녔으니까 계속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가끔 이때도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의외로 여기 이런 골목이 있었네 하고 골목을 걷다가 뜻밖의 마음이 드는 카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뜻밖의 더 빠른 길이었구나, 이게 더 지름길이었구나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평소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랑만 계속 만나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려지 자체가 잘 안 생긴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익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대충 대략 만나는 것보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 몇 명이 저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익숙한 사람만 계속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요. 때론 새로운 인연도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나고 보니 나랑 너무 잘 통하는구나 하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지인이, 새로운 지인의 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즐겨 듣는 음악도 그렇습니다. 플레이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것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새로운 아티스트나 낯선 장르는 아예 재생 목록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그널 뮤직을 바꾸면서 느낀 게 딱 이거였습니다. 알고리즘도 그렇고요. 제 취향도 그렇고요. 다 익숙한 걸 중심으로 계속 굴러가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놓고 기분 전환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원래 잘 듣지 않았던 장르나 가수의 음악을 듣다 보면, 아니면 랜덤으로 들을 수도 있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형태의 장르가 아닌, 그렇게 평소에 듣지 않던 낯선 음악을 그냥 무심코 틀어놓고 멍하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기분 전환이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저의 경우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기분 전환,
뭔가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모아놓고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듣는 힘이 빠질 때 듣는 음악 이렇게 모아놓곤 하는데 그렇게 평소에 모아놓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전환이 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그냥 랜덤으로 듣다가 랜덤으로 들으면 정말 다양한 장르의 그리고 평소에 나와 익숙치 않던 음악들도 나오잖아요.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섦에서 오는 그런 위안이나 기분 전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음악을 이번에 만난 거입니다. 생각이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다시 들여다 볼 일이 자주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요. 아, 그런 시각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관점도 있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요. 이미 정해놓은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요.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조용하게 앞에 열린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숙함과 익숙함, 그로부터 오는 편안함은요. 그대로 그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모아두고요. 좋아하는 마치 음악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좋아하는 걸 모아두듯이요. 그렇게 남겨두고요.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요. 의도적으로 익숙한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시키던 메뉴 대신 한 번쯤 안 먹어본 메뉴를 시켜보기도 하고요. 늘 다니던 길 대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 번쯤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요. 봄과 가을, 이제 가을이 오죠. 이럴 때 걷기 좋으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 외에 좀 뭐 도심 안에서 소풍을 한다. 걷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주말 같은 때는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게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늘 듣던 플레이리스트 말고요. 낯선 곡들을 한번 랜덤으로 들어보거나 아니면 낯선 곡들을 클릭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작은 틈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뜻밖의 새로운 익숙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그날요. 너튜브에서 그 곡을 만난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열어놓은 아주 작은 틈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따라서 평소 같았으면 폰을 열고 제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서 쭉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랜덤으로 제가 선택하지 않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분 전환, 그런 기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을 타고 흘러들어온 그 곡 하나가 이렇게 방송 시그널까지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책갈피의 오프닝 멘트에서 처음 만난 그 시그널 뮤직, 그 새로운 변화가 지금 더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쯤 또 네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마틴 스미스 내일의 날씨.

마틴 스미스, 레일의 날씨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2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방송이었죠. 132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그게 매력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를 듣다 보면 대화 나누는 느낌이 들 때가 있네요. 그게 방송의 매력입니다. 하면서 불끌무늬 히읗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방송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 일상, 그냥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전주 FM에 지금처럼 FM 93.5MHz로 통해서 생방이 진행되면서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전주 FM 너튜브에 올라오죠. 그러면 그 방송을 올릴 때 제목처럼 그 너튜브에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날에 말했던 일상의 에피소드 주제 하나, 그와 관련된 타이틀을 적곤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타이틀은 그냥 일상 이야기였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라디오 책갈피 방송 중에서는 그냥 두런두런 특별한 어떠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러 작은 에피소드나 주제들을 두런두런 편하게 말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적어주신 거였어요. 그냥 일상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연히 시그널 뮤직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음악을 랜덤으로 듣다가 찾았다처럼 일주일 동안 아니면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이 내용 아니면 이 에피소드, 이 좋은 글귀, 이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132회 오늘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FM 너튜브 보면 지난 방송들, 라디오 책갈피만 팟캐스트 메뉴 코너에 쭉 1회 때부터 모아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마치 책의 수필집에 첫 장에 나오는 목차처럼 제목들이 쭉 있어서 아, 이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구나 하고 네, 저도 가끔 그거 보면서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화 나누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늘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님들과 만나는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파란 바다와 돌고래를 보니 바다로 향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도 못 갔네요. 말씀처럼 조금씩 가을도 오고 올해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매일 똑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종무님,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갔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마음먹고 휴가다, 피서다라는 형태로는 가지 못했는데,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근간에는 올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속초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출장으로. 그래서 매번 매주는 아니지만 보통은 출장만 마치면 바로 돌아온 형태지만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속초 바다예요. 저는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뭐, 아, 바다를 보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라거나 좀 무심한 듯 터미널에 내리긴 하는데, 야, 며칠 전까지는 한 달여 동안 피서 기간이니까 버스도 꽉꽉 차서 관광객들이 내리고요. 다들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아, 나도 출장이 아닌 여행객으로 저렇게 캐리어를 끌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전국적으로 푸른 바다를 보기 위해, 피서를 즐기기 위해, 1년에 한번 속초 찾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일상에 여러 바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몇년 만에 온 관광객들이 온 속초를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구나. 그런 반감도 있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매일 그렇게 똑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저 역시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때문에 이번에 랜덤으로 들었던 시그널 뮤직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했던 것처럼요. 일상의 작은 변화, 그게 저처럼 음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오늘 만약에 식당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 평소에 즐겨 먹는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한번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는요,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하트. 책을 펼치고 읽어가듯 방송을 들으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쉬는 시간이네요. 가을 잘 맞이하세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인생에 연차가 나오나 봐요. 휴식 같은 친구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 이거 노래 제목이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떠오르는 분과 떠오르지 않는 분. 아, 실은요.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노래가 있다고. 직접 들었다기보다는요. 네. 생각납니다. 한참 유행이었죠. 책을 펼치고 읽어가듯 방송을 듣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책갈피 방송이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처음에 아직도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라디오 책갈피가 방송 프로그램 명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명만 들었을 때는 뭔가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책갈피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갈피라고 방송 프로그램명을 정한 이유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책을 읽다가 책갈피를 꽂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읽으려고 책갈피를 끼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 읽었는데 마음에 특별히 들어왔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책갈피를 보통 끼워두죠. 아니면 책에 한 페이지 모퉁이를 접어두거나요. 책갈피처럼. 그래서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 중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치 책갈피를 끼워두듯 오늘 방송이 끝나면 책갈피를 끼워두듯 끼워두고 다음 방송에서 그 페이지부터 다시 방송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제 네잎클로버를 획득했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무려 5개나 동네 공원 벤치 근처에서 아아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데요. 네잎클로버가 눈에 띄었어요. 행운이다 하면서 허리를 굽혀 네잎클로버를 끊었는데요. 끊다가 보니 그 옆에 네잎클로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마음먹고 찾아보니까 3개가 더 있어서 총 5개의 네잎클로버를 네, 많이 써주셨고요. 올가을엔 행운이 많을 징조인 거죠?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이 계시면 그리고 뭔가 네. 엽서 보내듯이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 보내주실래요? 예, 네잎클로버만 또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변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새잎도 새잎이 대부분이지만 다섯 잎, 여섯 잎이 있는 클로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행운이라고 해서 더 반가워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네잎클로버 하나를 발견하면 네잎클로버가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줄기처럼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 줄기를 쭉 보면 네잎클로버가 또 몇 개가 더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걸 떠올려 보면요. 축하합니다. 행운이 다섯 배로 있으신 거네요. 네잎클로버 예전에 오늘 연식 많이 나오네요. 예전에 네잎클로버 저는 발견하면 코팅을 이렇게 해서 책갈피처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가끔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글을 써서 코팅을 한 다음에 주기도 했죠. 저는 네잎클로버도 좋아하고 단풍잎도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풍잎, 가을이 되면 단풍잎을 물든, 특히 감나무 잎과 벚나무 잎을 좋아하거든요. 그 감나무 단풍과 벚나무 잎의 단풍을 좋아하는데, 형형색색이잖아요. 어떠한 한 가지 종류의 색이 아니고,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 아니고,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만의 또 매력이 있는데, 책갈피나 두꺼운 책에 꾹 눌러둔 다음에, 그게 마르면 코팅을 예전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시를 적거나 아니면 제가 자작시를 쓰는 것도 좋아했어서 제가 시를 적은 다음에 코팅을 해서 모아뒀다가 선물로 가끔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루시님 말씀처럼 올가을에 행운이 많을 징조, 많을 느낌입니다. 이어서 해올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칵테일 사랑 마이 페버릿 송. 돌고래가 시원한 여름바다를 돌핀도 수영을 하는 모습이 귀엽죠?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해월리는 마른 장마여서 개울물에 녹조와 잡초가 무질서하게 자랐거든요. 태풍이 빗겨간 것이 많이 아쉽네요. 때론 태풍과 폭우가 생태계를 신선하게 해줍니다. 웃는 이모티콘. 신청곡 김정호의 하얀 나비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좀덜 내린 지역도 있는데 해월리, 예, 말씀 주신 예전에 전라북도 완주죠. 여기에는 전북권은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었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부지역, 전북지역을 포함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오히려 장마철보다 비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비가 한번 많이 오게 되면 계속 그렇게 많이, 몇 시간 동안 온다기보다는 마치 스콜처럼 정말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앞에 시야가 가릴 정도로 우다닥 우다닥 쏴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가 그쳤다가 그리고 한쪽에 파란 하늘이 보였다가 조금 지나면 비가 몇 방울 떨어진 듯 하다가 또쏴 내렸다가 그래서 이렇게 쏴가 잠시가 아닌 시간이 길어져서 좀 안타까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죠. 점점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중용을 지키듯이 오면 좋겠지만 이건 바람인 것 같아요. 때문에 또 역시 또 이어지는 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지금 막 빙하도 녹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와 칵테일 사랑 지난 책갈피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음악과 쭉그 전주FM 너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신 것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신 사연들을 보면 방송에서 나왔던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특히 그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죠. 미리 보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지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도 점점 더 많은 신경이라기보다는 정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김정우의 하얀 나비 적어주셨는데요. 하얀 나비는 오늘의 클로징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곡으로 함께 나눌게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더 멜로리, 랄랄라, It's Love.

외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파란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 더워요 하면서 눈물찍 이모티콘. 일상의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기가 생각났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적는 일기요. 지금은 안 쓰지만 꾸준히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하면서 네 웃으면서 우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눈은 미소 짓고 있는데 눈물 찍 입도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네요. 맞아요. 앞서 또 이제 우리 날씨 이야기 할 때 요즘 갑자기 폭우 스콜처럼 내린다고 했는데 호랑이 장가 간다고 하죠. 여우 시집 간다고 하던가요? 하늘은 파랗고 맑은데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날들도 근간에 자주 있더라고요. 이 웃으면서 눈물찍 이모티콘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 더워요. 그런데 분명히 덥긴 하지만 한여름 무더위와는 좀 다른 느낌도 있고요. 이러다가 금방 금세 이제 8월도 지나고 9월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덥다 하다가 시원해졌나 싶으면 추하면서 또 추워하실 날이 요즘은 봄과 가을이 점점 그렇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덥긴 하지만 언젠가 올해 겨울에 하고 떠올릴 여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나는 여름에 기억할 만한 일, 마치 책갈피를 끼워둘 만한 일 만들어 가셨으면 그런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두런두런 하는 이야기가 수영님의 말씀처럼 일기이죠. 그래서 책갈피 방송도 어떻게 보면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여러 저의 일기를 네, 살짝 들춰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을 몇 번 돌려봤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히읗 히읗. 가을을 기다려봅니다. 아참 진짜로 벚나무 잎이 노랗더라고요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썸네일 이미지 노래 듣기 앞서서도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적어주셨네요. 썸네일 이미지를 보통 저희가 너튜브에서 보면 대표 이미지가 하나 떠 있잖아요. 이제 그 이미지도 있고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보면 오프닝 멘트 시작할 때와 노래 나갈 때 중간중간 보통 썸네일 저 같은 경우는 5종 5개 이미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지난주는 그 대표 이미지를 약간 애니메이션화해서 움직이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는 여름이 조금 바다를 제대로 못 느껴보고 가는구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푸른 바다에서 고래가 조금 네, 헤엄을 치는 유영을 하는 그런 썸네일 이미지 영상이었는데요. 그거 마음에 드셨나 봐요. 몇 번 돌려봤네요. 앞서 글을 올려주셨던 청취자분의 내용처럼 피서를 못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도 한번 시원해지자라고 보신 것도 같고요. 이어서 그리고 민영님 그 진짜로 벚나무 잎이 노랗다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난 방송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벚나무가 완전 저희가 가을 단풍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더운 여름에 지쳐서 노랗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일주일 동안 벚나무 잎이나 주변의 가로수를 보자라고 했는데 보셨나 봐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또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지난 방송 후에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까지 자주 오고 하니까 마치 이제 낙엽처럼 말라서 떨어진 형태는 아니지만 땅에도 보면 그래도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온다고 해도 아직 그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는 튼튼한 잎 줄기가 꽉 잡아주고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경우는 없는데 이제 한여름에 지친 잎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바람이 오다 보니까 바닥에 노란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노란 잎들이 서서히 이제 가을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이번 방송은 왠지 더 따뜻하게 와 닿네요. 왜 그럴까요? 히읗 히읗. 더워도 너무 더웠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어요. 더워서 미뤄뒀던 과제를 하나 둘 해가야겠네요. 하시면서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클로버 이모티콘도 남겨주셨네요. 앞서 네잎클로버 관련된 글 올려주신 거 보고 적어주신 건 아니죠? 네. 미뤄뒀던 과제들 여름에도 물론 쉬지 않고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요. 우리가요.

그런데 더워서 꼭 지금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해지는, 선선해지는 가을로 연기를 하거나 계획 조정을 하잖아요.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그러한 것들 하나둘 저도 해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동료가 그만두면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죠. 칸도님 목소리에서도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또 다른 인연이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들 되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관련된 글을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함께 제가 활동하는 분야,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는 활동이 있는데,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던 동료가, 활동가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정리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올 곳이 왔군. 언젠가 모든 일은, 이게 뭐, 지속될 수도 있지만, 잠시 쉬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됐나 보구나 하면서, 공감도 하면서, 의지도 하면서, 지지도 하면서, 좀 한쪽이 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글이네요. 네. 분명 말씀처럼 또 다른 인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과 이제 함께하는 일에서는 자주 못 만나겠지만, 오랜 시간 앞으로도 인연을 오래오래오래 클로버의 줄기가 엮이고 엮이고 엮여서 계속 네잎클로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림님과 책갈피 가족 여러분, 저희도 우리도 인연 계속 클로버 엮이듯이 행운처럼 이어가시게요. 이어서 스카이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운전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음악이 이어나오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의 말보다는 음악 위주의 방송을 좋아하는데요. 라디오 책갈피는 음악 듣는 것처럼 진행자님 말씀도 편하게 들리곤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방송은 책갈피 방송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편안함과 휴식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편안함과 휴식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네, 시그널 뮤직 바뀌었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면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 기분 변화를 주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스카이미님, 그건 그거인 거고요. 지금 책갈피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휴식이요. 계속 느껴주셔야 돼요. 이제, 기분 전환 겸? 책갈피는 그만두고 다른 방송 들을까? 다른 방송도 듣지만 책갈피도 지금처럼 생각과 이야기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음악 좋아하니까 라디오 책갈피 방송하면서 지금처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 중에서 이건 함께 듣고 싶다는 음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 음악 한 대여섯 곡 틀면 30분이 후루룩 지나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2시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것 같고. 그래서 틈틈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와 나누고 싶은 음악들 잘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고향집에 간지 오래되어서 가을엔 다녀와야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점점점점 쩝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지훈님 더워서 더 그럴 거예요. 더워서 피서를 요즘 못 갔다는 내용도 오늘 있었고요.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표현도 앞에 댓글에 나왔잖아요. 대다수의 우리가 그렇게 지나는 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쯤 문득 벌써 여름이 지나고 있구나. 그리고 1년에 두 계절이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하고 있구나. 새해가 시작되고 제야의 종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 때,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구나. 뭐가 이렇게 바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텀이죠.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보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는 거고, 한참 땀을 뻘뻘 흘렸던 더위의 여름에서 이제 뭔가
시원해지면서 겨울과 크리스마스가 이제 멀리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시기가 되다 보니 올 한 해에 대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는 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지훈님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기분 전환 겸 오늘 이야기 기분 전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도 꼭 만들어 보시게요. 물론 바빠서 이런 취미나 뭔가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조차 없으면 뭐 네 그렇습니다. 꼭 찾아보시게요. 같이 노래 듣고 올게요. 폴킴 있잖아.

폴킴 있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요즘 요들송 부르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구청 평생학습관에 무료 강좌가 있어서 매주 목요일에 요들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두 달 강좌가 끝나고요. 모두 동아리 만들어서 계속 배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내서 강사님께 수당도 드리고 식사도 하며 친목도 다지고 있답니다. 이번 분기에 다시 무료 강좌가 개설되어 기쁩니다. 요들을 부르면 몸에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 신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요. 신이 주신 목청을 휴대용 악기 삼아 노래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심심을 위한 보약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프스 지역에서 생긴 노래라고 하는데 동아리 회원들이 스위스 본고장에 공연도 보러 가자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예선에 나갔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연습한 대로 다 하지는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요. 동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이벤트 하나가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는 칵테일사랑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인기 있었던 시절 흥얼거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요들송. 아, 멋지네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신이 주신 목청으로 휴대용 악기 삼아 노래 부르는 거 좋다, 행복하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요들송은, 요들은 마치 악기 같잖아요. 네, 사람이 내는 악기 같은 건데 그와 관련된 지금 학습관에서 강의도 받으셨고 앞으로 그 활동을 하실 건가 봐요. 스위스 알프스까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알프스에 가서 그 본고장에서 만약에 불러보는 요들송도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오랜만에 듣는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칵테일사랑 반갑게 들었고 그때 기억도 떠오른다고 하셨는데요. 칵테일사랑을 네, 요들송과 함께 불러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 주 동안 AI 툴을 이용한 영상 강의 시간에요. 여든에 가까운 어르신분들 도와드리고 강의 후에 시간에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며칠 전 한 어르신분께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아주 예쁜 튤립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감동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어르신이 그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힘들어하시면서도 공부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요. 더 열심을 다해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실 때마다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건 큰 축복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강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주는 스케줄이 안 되어서 종강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한 어르신께서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직접 손뜨개로 만드신 키홀더를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키홀더를 전달해준 강사님이요. 어르신이 제 것만 전달해달라고 했다면서 본인도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에 강사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전과 오후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도와줬는데요. 친구들에게 더 집중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고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며 잘 따르는 모습에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1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운전하며 10시간의 여러 스케줄을 다니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함도 큰 감사와 감동이었어요. 가끔 소개해드렸던 매일의 감사일기를 쓴 지 8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았던 순간들도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감동과 감사에 가득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요, 네. 잠은 주무셔야 돼요. 한 시간밖에 얼마 전에, 저도 뭐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지만, 근간에는 불면증까지 와서 정말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지인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했더니,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을 좀 더 많이 푹 짧은 시간이라도 자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배품이 돌고 돌아서
앞서 청취자분들과 얘기 나눴던 네잎클로버처럼 가을과 올 하반기에 행운이 엮이고 엮이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책갈피의 마지막 곡으로는요, 신청곡 김정우의 하얀 나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M 93.5MHz 전주 공로차라요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일이 됐습니다. 아, 게다가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31일로 되는 달이 연속이 되는 경우가 드물죠. 아, 하루를 더 많이 사는 듯한 느낌. 여름이라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은 놀자.

0: 네, 노브레인 아메리카노로 오늘은 놀자 시작했습니다. 아, 반가운 얼굴 나오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강용훈입니다.
0: 8월달에 뜨지 했어요.
1: 너무 더워서 저기 해외여행 다 취소했습니다.
0: 너무 더워서?
1: 네,
0: 해외에 나가신 게 아니고?
1: 예. 네. 아, 나가기가 짜증날 정도로 너무 더워서. 네, 그냥 이번에도 책만 한 10권 사가지고, 방콕 했습니다.
0: 저번 달에도 책만 들고 방콕 가시고, 이번 달에도. 아, 근데 진짜 더웠어요. 예. 너무. 이게 예전에보다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예. 아, 이 정도로 더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1: 네,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에어컨 설치 않고, 네. 제 작년 9월 말에 이사했기 때문에,
0: 예.
1: 거기 있던 거 다 철거하고, 싸가면서 이걸 좀 버텨보고, 영한데만 달아보지 않았는데, 딱, 그, 하루 참았으면 안 달 수도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예. 하루 만에 바로 신청해서 달았습니다.
0: 아이, 너무 더웠어. 어쨌든, 더위가 좀 있으면 좀 지나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도,
1: 예. 예. 예. 한 10일 이후 정도 되어야 30도 예.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0: 예, 저희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을방학입니다.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0: 가을 방학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방학 기분이 저는 노래를 선정했는데 좀 선선해졌나요?
1: 예.
0: 자, 8월 달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이 가장 크니까 이걸로 먼저 주안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1: 예.
0: 우리가 8.15 하면 이제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뭐 해방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쓰이잖아요.
1: 예, 예. 예.
0: 요 용어부터 어떻게 좀 정리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1: 예. 원래 이제 광복 해방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걸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은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19세기에 와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황제가 자리를 빼앗겼다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0: 네.
1: 왕이 복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자 광복은 국권 회복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0: 예,
1: 193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그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광복군에서도 드러나듯이 일제를 폐망시키고 새로운 우리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광복을 사용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0: 예.
1: 이제 반면 해방은 광복과 뜻이 많이 다릅니다. 해방은 자연스러운 것, 또 묶여있는 것, 억눌린 것, 또 잘못된 것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 때나 해방 직후나 봉건적 사고와 인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여성 해방이라는 건 여성이 남성한테 부당하게 억눌리는 상황에서 동등한 인격적 권리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0: 예.
1: 민족 전체가 제국주의자들한테 억눌려 노예 취급을 받던 데에서 자유를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족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격을 두루 지니면서 잘못된 상태, 억눌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 그리고 자유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8.15에 대한 정식 명칭이 뭐로 돼 있던가요? 8.15가? 광복절이 했던가요?
1: 광복절인데.
0: 예, 예, 예. 그쵸. 근데
1: 지금 뭐... 절로 지금 써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마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8.15 해방 기념일,
0: 예, 예.
1: 민족 해방 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 절자 이 명칭은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기념 그 절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따왔어요. 사실은 또 국회에서도 이거를 전국회에서 논의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그 일제 일종의 식민지배 영향으로 절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많은 설입니다.
0: 예. 사실 뭐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했잖아요. 날이라고 예, 그렇죠. 그랬죠.
1: 우리는 날 기념일 쓰면 됩니다. 예, 사실은. 예,
0: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뭐 그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해방을 보는 날짜를 이걸 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8.15라는 것은 이제 일본
1: 예.
0: 저기 천황이 이제 한국 선언하는 날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철수한 것은 8월 15일이 아니고 좀 지나서로 제가
1: 예,
0: 알고 있는데
1: 예, 예, 예.
0: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입니다.

0: 네,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 피처링 심규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8.15 이제 해방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1: 예예.
0: 지금 이제 상당히 대한민국 역사에선 중요한 날이잖아요. 날이고 예예. 뭐 그 사건이고 예예. 그러고 한데 뭐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방 전으로 예. 하고. 나는 그때 지금 이제 벌써 81주년이 됐는데,
1: 예, 예.
0: 지금 와서 보면 뭐 해방이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예, 자생적으로 예. 한 게 아니라 타의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예. 그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예. 이야기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예.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뭐 예. 여러 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한국인들 해방을 예예. 어떻게 맞이했는지
1: 예예.
0: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
1: 우리가 현대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1990년 벌써 36년 전에 서서히 벌써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불식이 되었습니다.
0: 예.
1: 지금 실질적으로도 더 많은 사료가 나와서 지금은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0: 예.
1: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해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처럼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에 관련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상황 아직도 편협한 그런 생각에 놓여 있는 상황, 친일과 반공이 혼재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앞선 그 배경을 모르고 혹시 이런 거에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점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건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해방된 그날부터 스스로 치안을 맡고 행정 등에 관한 여러 일을 직접 해나간 곳은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대단히 뜻깊게 해방을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방 공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 국면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수많은 연구자가 해방 공간에 관한 관심을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 1945년,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 이 153일간에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예, 그래서 아직도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우리의 일종의 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광복군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광복 후에 어떻게 돌아와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성되었는가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료를 많이 찾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1945년 이 8월 15일부터 1년간에 즉 1945년 8월 12월 31일이든지 아니면 1946년 8월 14일까지라도 우리는 그 연구 분야를 좀 더 검증해 하고 사실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0: 네, 요즘은 이제 막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예. 있는 과정에 근데 지금 카마연이 오늘 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한국 선언하고 나서 바로 해방 그 해방 준비라기보다도 건국 준비를 한 나라가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1: 예,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여운형 이 저 선생 같은 경우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할 때 예. 에, 그때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이런 이런 형태를 벌써 한 1년 전에 이미 서서 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예, 식민지였던 예. 나라는 뭐 최근까지도 1980년대까지도 독립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그곳을 저도 그냥 당연시 생각했는데 예, 예. 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운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0: 네, 예언,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왔습니다. 소장님.
1: 예.
0: 지금 저 말씀, 지금, 몽양, 여운형 선생께서,
1: 예.
0: 미리 준비를 했고, 근데 지금 뭐, 이게, 아무나 와가지고 말한다고 들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1: 예.
0: 정도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아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것
1: 예.
0: 같은데 그 이거 좀이 내용을 조금 더
1: 예.
0: 저 45년 8월 15일이라 생각하고 좀
1: 예.
0: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8월 15일 오전 8시경 그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엔도 루샤쿠 정무총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저녁에 예, 전화가 옵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여운형 선생을 좀 만났으면 한다고. 예, 그래서 이미 여운형 선생은 이때 당시 슈말에서 일본이 항복할 거라는 걸 미리 예견했고, 그래서 자기 동생, 그 주위에 자기가 친한 비서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독부에 가서 엔도 정무총감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엔도 정무총감은 천황이 곧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하면서 치안 문제를, 조선의 치안 문제를 여운형 선생한테 부탁합니다. 그때 여운형은 감옥에 있는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간섭하지 말라.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화 같은 것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세 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다. 또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아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엔도 정무총감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 엔도 정무총감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예, 마지막까지 옥새 작전을 펴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 일제 군부가요. 그러나 일제가 쉽게 망할 거라고는 엔도도 짐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항복이 결정된 후 조선 총독부는 일제가 한국에 와서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한테 보복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인에게 영향력이 큰 여운형을 특별히 초치, 이제 불러드린 겁니다. 초치에 치안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은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세울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엔도 정무총감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혀를 찌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일정 부분 소요는 약간씩 있겠죠.
0: 있었겠죠.
1: 일본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치안과 그다음 이저 행정 일정이 행정입니다. 그냥 완전히 행정은 일본 애들이 하고 있는 거라. 먼저 거기서 이제 날이 가면서 그 면에 있던 각그 행정단이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치안 유지만큼은 우리가 치안대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지부를 두고 이걸 만들어가고 저 일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인한테 위해를 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뭐 있으면 만나서 모여서 그걸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계몽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깜짝 놀랍니다. 아씨,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참 웃긴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와중에 이 팀을 타서 또 공작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한테 그 부탁을 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부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저버리는 사건을 저버립니다. 왜? 총독이 직접 일종의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발병을 하죠.
0: 참 그래요.
1: 9월 9일까지 사실 26일간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정당 뭐 이렇게 단체도 이제 있었고 활동 상황이 있었지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없던 걸로 몰아치워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때 소요가 나오고 어쩌고 있었으면 네. 어 이거 후진국이다. 네. 건국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한다라는 그런 빌미도 됐을 것 같아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뭐 치안도 못할 그런 예.
0: 국가 운영 국가, 능력이 없다.
1: 예. 예. 예. 그냥 뭐 그걸 좀 하찮게 본 거고 일본도 그렇게 봤고 예. 미군 자체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위한 사건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나중에는 자기 본고로 안 들어간 사람이 대략 우리나라에 90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0: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참 위기에 예, 강한 나라 대한민국 뭐 그때부터 출발을 아니 뭐 꾸준히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강하다 님입니다. 기다림 설레임.

0: 기다림 설레임 강하달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런 거 말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조약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1: 예, 예.
0: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1: 예, 예.
0: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역시. 저희 사실 궁금했거든요.
1: 예, 예.
0: 병합 이제 조약이죠.
1: 예,
0: 체결을
1: 예.
0: 했는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많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예. 그 1910년 8월 29일 일종의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일종의 불법적 조약 체결과 무효론 네, 예, 이걸 연구자들이 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네. 예,
1: 이제 이걸 보면 1910년 8월 20일 총리 대신 이완용이 대라구치 통감과 예, 체결한 한국 병합 조약은 이전 조약과는 달리 정식 조약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정권 위임장 그리고 순종 황제의 서명 대한 제국 황실의 그 공식 국세인 대한 국세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한국 병합 조약 및 양국 황제의 조칙을 쌍방이 약속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지만 조약은 공표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치기로 비준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약은 조약문에 대한 기명 날인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나 한국에 대해 병합 조약을 강요한 일본으로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한국민들의 일종의 저항이죠.
0: 그쵸.
1: 저항이 거세죠.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준 대신 사전 승인의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병합 조약은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제는 병합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칙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준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준은 정권위원들이 합의 서명한 것을 국가 원수가 승인한 것인 동시에 자국민과 외국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공포 목적의 조칙은 곧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에 8월 29일자로 한국병합조약 공포지음의 조약 비준서에 해당하는 치규가 발표되었는데 순종황제 치규문에는 정권위임의 칙서에 사용된

0: 사건, 법률 76건, 그 다음에 칙명 275건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엄연친서가 없으므로 비준되지 않았으며 한국 황제의 측유문은 날조된 것이며 한국 병합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말하면 또 일본 학계에서도 반대적 반응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다른 주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이런 이태진 교수의 이런 저기 무효론이 주장되자 일본 측 연구자 운노 후쿠주는 사전 재가 유효설을 주장합니다. 한국 병합조약은 조인 후에 비준한 것이 아니라 조인 전에 이완용에게 교부된 조칙 형식의 정권 위임 장애 황제가 한국의 통치를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기명함으로써 국내 비준을 마친 것이며 따라서 조약에는 비준 조항이 없고 외교 행위로서 비준서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운노는 한국 병합조약은 부당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변명입니다. 부당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정당성이 조금 더 없는 식민지화와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 강제를 통해 실시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 변명이죠. 부당했으면 하질 않아야잖아요.
1: 그죠.
0: 강제성을 띄었어도 안 되고. 이에 이제 이태준 교수는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전 승인으로 이루어진 국제조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욱이 조약문뿐만 아니라 정권 위원 위임 칙서 등이 모두 일본 측에서 사전에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 강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926년 4월 순종 황제가 붕어 직전에 남긴 유조에서 지난나라 병합 인준은 강린이 역신의 무리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역신 우리가 말하는
1: 을사오죠.
0: 아니 저기 지금부터 이제 그8 8 병합조약의 8명 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고 밝힌 부분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훗날 또 운노는 정확하게 너무 부당한 거고 너무 강제적 체결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뭐 절차적으로 체결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1: 그러니까 이게
0: 내세우죠.
1: 뭐다막 하지만은 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뭐 그런 거잖아요. 꼭
0: 그렇죠.
1: 그거네요.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그런 그런 거군요. 아 제가 을사오적에 대한 인식이 너무
0: 지금 예
1: 강해서
0: 아닙니다. 뭐 을사오적 정미칠적 그다음에 요 우리 이제 경술국적 겨뭐 8인에서 20명인데 이 중에 이제 중복자가 있습니다. 6명을 빼면 14명이 이 나라를 팔아쳐먹었죠. 지금도 그 후손 중에 누군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1: 자, 이정열입니다. 그대의 고운 내 사랑.

0: 네,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람 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예. 그 뭐 최근에 이제 들은 뭐 언론이나 이제 봤는데 예. 아, 외국인 독립 운동가가 뭐 390명 정도 다른다고 예, 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뭐 극히 일부라고 하네요.
1: 예, 5년 동안 이제 그 발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있었지만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더 발굴한 사람들 이제 이름은 있었고 활동을 했는데 예, 더 자세하게
0: 명확히
1: 한 분이 390명인데 이 중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사람은 4명. 이게 1%에 불과한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흔히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정재 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네. 뭐 친일하고 밀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공자로. 네. 근데 뭐 최소 31명, 31명이나 네. 확인됐고. 네. 이게 뭐 좀 재조사도 필요하고 네. 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도운 외국인들의 헌신은 뚜렷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열단원 김지섭 의사의 궁성 폭탄 투척 당시 화물선 창고에 숨겨준 고바야시 형제, 일본 사람이죠.
0: 네.
1: 또 일제에 쫓기던 이재우 선생을 숨겨준 미야케 시카노스케 경성제국대학 교수. 그 다음 3.1 독립선언서를 외신에 전달해 독립만세 운동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엘버터 테일러 등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또 독립기념관 산하 테스크포스 팀이 지난 5년간 발굴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390명에 달하지만 이중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사람은 4명으로 서훈율이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친일이나 밀정 혐의가 있는데도 건국 훈장을 수여받아 여전히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간의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배헌은 배헌입니다. 배헌은 예. 건국 훈장 예국장을 받았으나 나중에 친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종로경찰서 폭탄 미수사건으로 독립장을 받은 전자화는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경찰에 밀고했다는 밀정 혐의 기록이 당시 언론 보도에 존재하였습니다.
0: 아...
1: 이걸 확인 못했던 거죠.
0: 예예.
1: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앞전에 있었던 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 행위를 한 것들을 이제 모르고 일종의 훈장을 수여한 거죠. 아무튼 이처럼 친일 또는 밀정 의혹이 있는 독립유공자는 최소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적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고 또 숨은 영웅들을 적극 일종의 발굴해야 됩니다.
0: 이게 지금 와서 뭐 처벌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닌 예, 거잖아요. 예, 명확하게 예, 기록에 예, 남기고
1: 예.
0: 그리고 밀정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죽었지만
1: 예.
0: 공적에서 그 건국 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 남고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뭐
1: 지금 이번에 뭐 친일 그 친일파 이 낱말도 참 이제 친일파라고 쓰지 않고 정확히는 민족 방해 반역 행위자
0: 그렇죠
1: 민족 반역자 사실 이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일의 후손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그 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니 뭐 그들한테 뭐 책임을 이게 뭐 이제 뭐 연좌제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친일 차단해봤습니까? 안 해봤는데 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연좌제 뭐 운운하더라고요. 네. 누가 언제 뭐 연좌제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친일 차단을 해보놓고는 뭘 물어봐야지.
0: 그러니까.
1: 아니 이스라엘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네. 저기 뭐야 지금 일종의 처벌하기 위한 이런 거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우리가 정말 기록의 나라였던 조선의 후예로서 이런 거 명확히 좀 기록도 하고 다 하면 평가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후대가 네, 하는 네.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확히 네. 기록하는 거. 제가 저기 소장님하고 처음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는 네. 명확히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평가하는 네. 게 아니다.
1: 아, 그렇죠. 네. 명확히 기록해서 과거에 있던 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음에 일종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종의 시행착오도 없고
0: 예.
1: 예, 그런 우리가 억눌린 그런 식민지배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도 없는 예,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역사를 하는 거지 누굴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뭐 식민지배가 있었던 사실 없는 것도 아니고
1: 예, 죄를 졌으면 예. 뭐, 그 뭐 예.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0: 그리고 뭐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몽고의 부마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역사상으로 보면 몽고의 속국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사실대로 예. 그리고 뭐 잘한 건 잘한 걸로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예. 할 일이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좀 짧게 예, 좀 예. 해주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깊이 얽히게 됐는지 예, 이 부분은 예.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예. 예. 이제 1908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뒤 나라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이런 외국인 독립운동과 그 활동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9개국 8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후손인 19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외국인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 밖에도 이름 없이 사라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외국인은 예를 들어 조선의 의학 교육제도를 만든 의사 에이비신, 그다음 외교 주권 침탈을 폭로해 전 세계에 알린 기자 스토리, 그다음 대한제국의 비극으로 주권 침해를 증언한 저널리스트 맥켄지, 그리고 외교 주권을 되찾으려 헤이그로 달려간 자발적 외교관 헐버트, 그다음 일본군의 탄압을 사진으로 기록해 조선을 지킨 수의사 스코필드, 우리가 스코필이라고 합니다.
0: 그죠.
1: 그다음 한중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한 항일운동가 황제, 일제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조선인을 구해낸 선교사 그리어슨, 우리가 구례선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정치인 루이 마링, 그다음 한국 독립운동가가 된 중국의 현대사 금별들 순원, 장제스, 숭메이링, 숭커, 그다음 일본 법정에서 조선인과 함께 재판투쟁을 펼친 변호사 후세 다스지, 그 밖에 조지 엘쇼, 그다음에 가네코 후미코, 피치, 퓨진회의 등 여러 분이 있으며 공적은 있으나 서운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0: 예.
1: 우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0: 아, 이게 참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1: 예, 예. 네,
0: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8월만 들으면 안 되고 365일을 들어야 되는데 예, 예.
1: 저도 사실은 이 외국인 이 독립운동은 예. 몇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언급한 분들 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은 제가 읽고 책은 갖고 있었어요.
0: 예.
1: 부분 뭐 나오는 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역사 속에 이렇게 사건마다 등장한 것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책들을 살려고 딱 했다가 이건 나중에 해야죠. 근데 이게 딱 1년 지나서 이번에도 네. 뭐 이분들 거를 뭐 보기 위해서 샀고 또 아까 지금 현재 우리 저기 한국 병합 조약 그 일종의 네. 불법 관련해서 우리 이태진 교수님 오래전부터 이거 하신 겁니다. 그 후발주자들도 지금 현재 막 책들을 크게 써서 지금 현재 두 개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이태준 교수님이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 2권으로 예. 해서 한국 근현대사 책을 두 권 펴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아, 저희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야기 마무리 하다 못 이야기는 다음 달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1: 예.
0: 인사 좀 짧게 남겨주시겠어요?
1: 예, 오늘은 저기 좀 많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9월에는 한글 가지고 그다음에 오늘은 전북 역사가 빠졌습니다.
0: 네.
1: 9월에는 전북 역사와 한글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쁘시더라도 항상 많은 준비를 해주셔 열정으로 말씀해 주신 강경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손 한번 들으시고 마지막 곡 노르웨이 숲 All I Need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마음을 건네고 영어와 함께 우리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현희의 너영 라디오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상하게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으면 평범했던 하루도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일에는 아 이번 달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좀 쉬어갈까? 계획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 달이 지나면 해놓은 것보다 아 먼저 생각나요. 아 뭣도 못했지? 이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현이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을 잘 살았다는 게 계획한 걸 전부 해놨다는 것보다는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만나고 한번 크게 웃었고 속상한 날도 있었지만 또 지나왔고 쉼도 있었고 그래 이번 달도 어찌어찌 잘 살았네. 그 정도면 꽤 괜찮은 한 달 아니었나?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시나요? 어릴 때 이름이 별명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면 친구들 꼭 한 번씩 가져다 붙이죠. 엄마한테 혼날 때는 평소 두 글자, 세 글자였던 이름이 갑자기 굉장히 길어집니다. 성까지 붙이고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불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이름이 이렇게 위협적이었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같은 이름인데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불러주면 좋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현이야 잘 지냈어? 하고 불러주면 괜히 설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이름을 어디선가 우연히 발견하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까지 따라오기도 하고 추억의 한 장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랑 같이 놀았던, 같이 다녔던 친구 있잖아. 누구. 그 얼굴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 사람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 조금은 묘하죠. 이름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일부를 잊어가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라는 아주 평범한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현이의 너영나드 46화에서 함께 볼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배우 염혜란 씨가 주연을 맡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입니다. 이 영화에는 자기 이름을 너무나 바꾸고 싶은 사람이 등장.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한 사람에게는 버리고 싶은 이름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이름인 거죠. 도대체 그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이 작품 아직 안 봤어. 이 작품 꼭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음악은 반대로 조금 밝고 따뜻한 노래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먼저 제주라는 공간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태연이 불렀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라는 말을 들으면 좀 설레죠. 올 여름, 제주도를 다녀오신 분들, 그럼, 아니면 푸른 바다를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풍경부터 떠오르죠. 제주라는 말을 들으면 바다, 돌담, 바람. 한라산, 그리고 여행. 조금 지쳤어. 어디 좀 다녀오고 싶은데 하면 제주를 떠올리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도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1998년 제주에서 시작하죠. 영화의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은 18살의 학생 영옥입니다. 영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이름. 남학생이거든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인데 영옥. 내가 잘못 들었나? 사실은 작품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 들었나? 영옥, 영옥, 그래. 그런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 이름이 싫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죠. 사실, 청소년기, 18살이면 청소년기, 떠올려 보면 그 이름이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맞죠. 그렇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기도 하고, 말투, 옷, 머리 모양, 모든 것이 신경이 쓰이는 18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는 그 시기에 그렇다 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조금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영옥에게는 이 이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여학생들 보면, 이 머리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반곱슬인 친구들은 정말 피고 다니고 싶은. 또 머리가 막, 뽀글뽀글한. 그리고 딱 달라붙은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얼굴 피부톤까지 신경 쓰이는 외모,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는 18살 청소년. 남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학생인데 여학생의 비슷한 이름, 영우. 뭐, 꽃불령자를 쓰겠지만, 꽃불령자가 아닌 거죠. 영욱에게는 이름이 바로, 청소년들이 제일 바꾸고 싶어 하는,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데 영화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영옥에게는 버리고 싶은 이름을 엄마 정순에게는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이름이 된 거죠.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왜 하필 영옥이어야 하는 거지? 그 질문이 영화 전체를 움직이는 거고,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의문이 들어요. 아, 그럼 저렇게 싫어하면 바꿔주면 되지. 정수는 제주에서 무용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 여미란 배우 역할이 정순 배우예요. 아들을 키우고 학생을 가르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왠지 모르게 선글라스를 끼는데 맵시가 선글라스 끼면 그 해변룩? 비치룩? 이래야 되는데 여메란 배우가 뭔가 흰머리 약간 새치가 있는 그 웨이브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래된 차를 몰고 가는 그것조차도 참 멋있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냥 학생을 가르치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제주 사람. 그런데 정순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의 일부가 사라져 있어요.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한쪽 기억의 일부가 사라져 있는 거죠.
영화는 그빈 기억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요. 그리고 1949년 제주와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좋은 점은 처음부터 역사적 사건을 펼쳐놓고 사람들, 시청자들로 이렇게 확 몰입을 유도하지는 않는 그냥 잔잔하게 뭐 그냥 스며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는 않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으로 그냥 드라마 같은 영화로 처음 만난단 말이에요. 아, 내 이름은 이름을 싫어하는 청소년기 남학생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작품. 엄마와 아들, 학교, 친구, 이름.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하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역사 영화니까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드라마 같은 영화? 관객도 정순과 함께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 되죠. 왜 기억이 사라졌지? 정순의 기억이 뭘까? 저도 같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이 이름이어야 하는지? 그 이름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의 이름을 그대로 선택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는 마음으로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가 장소에 좋은 모습부터 찾게 되는 거죠. 아, 이번 여행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풍경을 보러 갈까? 아, 누구랑 갈까? 사진 찍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 그런데 어떤 장소는 정말 안다. 그런 의미는 그곳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알아가는 일일지도 모르죠. 전주의 한옥마을, 또 덕진공원, 전주 하면 떠오르는 곳곳,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또 자주 방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을 또 자주 찾지는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화, 내 이름은, 늘 찬찬히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제주 4.3입니다. 제주 4.3을 몇분 안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죠. 작품 내내 제주 4.3을 통틀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을 이해를 100%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해서도 안 되는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무장 봉기와 그 이후 진압 과정, 그리고 1954년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제주 전역의 곳곳에 이런 슬픔이 남겨져 있고요. 흔적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긴 시간 동안 그 기억과 함께 고통을,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었던 거고, 그런 역사인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 놓고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너무 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몇만 명? 그런데 저는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각자의 이름이 있고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좋아했던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도 물론 있었고요. 누군가는 엄마였고, 누군가는 아들이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이는 영화의 제목이 여기에서 다시 작품을 보면 볼수록 아 영옥이란 이름이 초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스며들면서. 처음에는 영옥이란 이름이 왜 싫은가? 왜 그러지? 그냥 남자, 여자, 지금 요즘에 성별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근데 현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무슨 자 붙으면 여자 이름? 남자 이름하고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이게 딱 갈리는 그런 시기에 현이는 이제 학교를 다녔고 청소년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옥의 마음을 아는 거죠. 조금 질문이 지나면 달라지죠. 우리는 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이름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나? 그 질문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같은 제주 4.3을 바라보는 작품들, 내 이름은 을 보고 제주 4.3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함께 또볼수 있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먼저 오메얼 감독의 지술, 끝나지 않은 세월 2. 지술은 제주어로 감자를 뜻하죠. 제주 4.3 당시 피신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희생자로만 등장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먹고 웃기도 하고 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사람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는지 그게 느껴지니까요. 또 하나는 양영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 4.3과 이어지는 기억을 바라보고 특히 어머니의 기억과 그 기억을 뒤늦게 알아가는 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내 이름 이 작품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여메란 주연의 이 작품도 상당히 재미있죠. 저는 한번 보고 다시 되짚어가지고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어딘가에 뭔가를 알고 싶은데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찾아가는 가족들. 서로 다른 영화지만 비슷한 질문이 던져지죠. 아까 수프와 이데올로기와 내 이름은. 영화는 아니지만 한간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역시 제주 4.3의 기억과 애도 그리고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들이 이어서 보면 결국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 그런데 현이는 기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건 소중한 추억?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름이 떠오르는 건 한 번쯤 그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기억일 수도 있겠죠. 메일을 정리하다가 25년 전? 거의 26년 전에 왔던 메일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친구가 자녀의 사진을 보냈던 그 사진 메일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그 친구가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타지에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월은 여러 우리의 기억들 속에서 묻어가 있거나 찾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조금 마음을 쉬어 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마음.

네,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죠. 작품 이야기를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기억이라는 말 옆에 마음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기억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애추억? 나의 어렸을 때 사랑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미안한 사람 각각의 기억하는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머리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염혜란 배우 역시 영화를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작품으로만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관점에서 정순을 보면 영화가 조금 다르게 보이죠. 정순은 그저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만 등장하지 않아요. 불행한 과거를 안고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무용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정말 차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를 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엄마. 현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무용을 가르치고 아들과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웃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염혜란 배우도 정순을 평생 고통만 안고 살아온 전형적인 피해자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 이 포인트를 참 중요하게 작품을 보면서도 아, 저렇게 멋있게 살아간다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그니까 기억만 소환을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가 말할 때그 사람을 자꾸 사건 속에만 가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뒤에 하루가 있었고 계절이 바뀌었고 누군가를 만났고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고 또 살아가는 영화를 볼때 정순을 보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이그 시간 지나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을까? 그 부분이 계속 아, 저렇게도 살았구나. 영화를 계속 보면 볼수록, 아, 저렇게도 살았구나. 그래서 기억이 없구나. 아, 기억을 그래서 찾고 싶었구나. 정지영 감독은 이 영화를 제주 4.3을 모두 설명하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화를 본 사람이 4.3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지? 하고 스스로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4.3을 설명하는 영화라기보다는 4.3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4.3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리고 4.3에 대한 얽혀진 장소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올라가서 쳐다보기도 했고 이랬지만 영화를 다시 보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까지 보면서도 아, 그 짧은 시간 뭐 영화 러닝타임보다도 그 사삼에 관련된 시간이 아주 짧게 함축해서 찾아갈 수 있게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식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영화 한 편으로 역사를 전부 알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영화를 보고 질문 하나가 생기면서, 의미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독 자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 하나의 방향이 극복과 회복. 지금도 제주의 4.3 사건에 안고 있는 분들은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회복을 할 때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을 보여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삶을 돌아올 볼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기억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픈 일을 잊지 않되 다시 움직이고 살아가려는 마음. YB의 나는 나비.

네,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 이 작품을 찾아서 보실 분들의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전해 보고자 합니다. 내 이름은 제목부터 이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름. 처음에는 왜 남학생 이름이 영옥이지? 여메란 엄마가

뒤후 후반부에 영옥이 또 있어요. 그 영옥은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염혜란 배우가 역할을 했던 정순. 정순의, 몸. 정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이 확 돋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도 그때 그 상황에 정순이 이렇게 몸짓, 말하지 않고 음악만 잔잔하게 흐르고 정순의 몸짓을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그래서 대사 못지않게 몸짓,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려는 게 정수는 어떤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을 할수 없어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고, 정순의 춤과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면, 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이는. 그리고 다음은, 그 시대의 폭력.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시련이 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영화에는 1949년 제주와 1998년의 영옥의 학교 생활이 함께 등장을 하게 돼요. 영옥에게는 학교 안에서 겪는 폭력이 있고요. 물론 제주 4.3의 국가폭력과 학교폭력은 이렇게 같이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무게로 우리는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가폭력과 학교폭력 전혀 다르죠. 연관돼가지고 뭔가의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작품은 서로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폭력을 나란히 올려놓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질문?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폭력까지 사라진 건지.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다음 포인트는 제주 풍경이죠. 제주를 보시면, 여행? 처음 오프닝 멘트에도 제주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풍경도 한번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처음 영화를 볼때 제주와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제주.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전주로 말을 하자면 한옥마을의 숨겨진 이야기. 곳곳에 이렇게 상샘이라는 곳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만마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한옥마을 자체에서도 풍겨져 있는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 상황에서 우리가 한옥마을 돌아보는 거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한옥마을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처럼 제주 풍경 역시도 처음 봤을 때, 그 다음에 보고 난 뒤에 장소의 느낌? 툭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땅도 누군가의 삶과 기억은, 아름다울까? 아니면 그 기억 속에 그, 잔여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직

작품 맨 처음에 오프닝 얘기도 얘기했어요. 내 이름은 이 작품을 보지 않으셨고, 첫 관람에서 영화가 준비한 순간들을 온전히 만나보고 싶고, 어떠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후반부의 내용과 인물의 기억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짐작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말을 직접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작은 단서도 알고 싶은 분들, 잠시 뒤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화 보실 분들의 즐거움까지 제가 먼저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저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안고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했던 질문,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 그렇지는 않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잃은 사람도 돌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왜 기억을 해야 할까? 현이는 이 영화가 거창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답을 건네고 있어요. 기억한 채 살아가는 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오늘 밥은 먹고, 일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웃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어쩌면 그것도 회복일 수도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금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 다르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걸. 결국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고 다음 날을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작품의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제주의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회복, 피해자의 회복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만이 회복은 아닐 거예요.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 어제보다 한 걸음 움직이는 것, 그것도 회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힘을 빼보겠습니다. 꼭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잘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후라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나른한 시간이긴 한데요. 한주 시작하는 시간? 그런데 오늘은 또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주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기도 하고요. 잘해야 하고, 계획대로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뭔가를 계속 이루어야 할것 같고, 그런데 한 달의 마지막 날 정도는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달이 정도면 잘 왔다. 오늘 현희의 너영나드 46화 영화 내 이름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름 이야기에서 시작해 제주 4.3 기억, 가족, 폭력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품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세하게, 오픈해서 전달은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기억, 추억을 고이 묻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시간. 방송을 준비하면서,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여러 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뭔가 SNS에 친구 추가된 분들을 또 찾아보기도 했고요. 참 많은 이름들이 저장돼 있어요. 매일 연락하는 사람, 가끔 연락하는 사람,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사람, 언젠가 연락해야지 하며 몇 년째 연락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연락처는 없지만 마음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현이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 역시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기다려. 아니, 불러주길 원하는 지금의 내 이름이 그래야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불렀고, 친구가 불렀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렀고, 때로는 내 자신. 지금도 방송에서 현희의 너영나드 맞잖아요. 때로는 내 자신이 불렀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건그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3 역시, 제주 4.3 역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시간 4.3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모든 한 시간 동안 통틀어서 4.3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4.3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번더 찾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 만났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보고 싶다면 생각이 들거나 혹은 오래 잊고 있던 누군가의 이름이 문득 떠올렸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한 달을, 오늘 이번 달을 보내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계획했던 일다 하지 못하셨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아쉬운 날도 있었고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내일부터 새로운 달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 없애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것. 과거를 잊지 않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 것. 어쩌면 오늘 작품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도 그런 모습을 닮아있지 않을까요? 방송 끝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면 부르지 않는다면 메모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짧게라도 안부 한번 전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현이야. 이번 달도 수고했다. 잘 버텼다. 다음 달 잘해보자. 이번 한 주 잘해보자. 오늘 함께한 영화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이었습니다. 현이의 너영나드 46화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시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시작될 시간 조금 더 신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행운을 빌어요. 지금까지 형인의 너영나드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put on a brave face. I can feel your energy. Yeah, I saw the test.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니나 지금 너 동작아 잡혔는 거. 그리고 정말 눈을 봐.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신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 벅찬 감정이 인생의 희열을 안겨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꿈의 성질이 어떤 것이든 인간은 꿈을 꾸는 한 아름답습니다. 꿈은 팽팽한 현악기처럼 아름다운 음률을 내기 위해 삶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리운 곳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김소유의 부여인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윤민호, 연상의 여인, 장민, 조약돌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용안향교 대성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에 자리하고 있는 용안향교는 용안 초등학교 바로 뒤쪽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안향교는 소설 1호 대정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사현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18현인을 배향하고 있습니다. 이 향교의 중앙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막대 지붕인 대성전이 쥐의 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전 오른쪽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짝 지붕인 명륜당과 정면 4칸에 교직사가 있습니다. 또한 대성전 왼편에 정면 3칸에 현재는 충효관으로 이름이 바뀐 전사제가 일직선 위에 나란히 용안초등학교 교정을 한눈에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6호 용안 향교 대성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서정우, 춘향아, 기우, 나쁜 여자야, 예종철, 낙하유서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 제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광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차간 사랑으로 또 활동하는 가수 유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우리 소리문화 콘텐츠 쇼에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날씨 많이 더우니까 건강들 잘 체크하시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유광에는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유광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유광 씨.
1: 네.
0: 아, 유광 씨가 노래하실 때 네네. 참 힘이 있고 안정된 고소한 보이스가 명품인데요. 아,
1: 그래요?
0: 그 목소리를 아, 어떻게 달고
1: 저는
0: 닦고 갈그셨는지.
1: 아예 아닙니다. 뭐 그냥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좀 저는 뭐 뚝배기 깨지는 목소리라고 이렇게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0: 아, 뚝배기요? 네. 웬 뚝배기가 이게 고급스러워?
1: 그래서 좀 구수한 목소리라고 항상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0: 앵콜 나오면은 주로 또 어떤 걸로 많이 하세요?
1: 저는
0: 빠른 거?
1: 장르가 트로트다 보니까
0: 네.
1: 뭐 그냥 빠른 곡도 하고 예, 주로 제가 지금 많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 선배님 노래 헛개비 노래를 내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남들이 네. 그 헛개비를 부를 때는 본인 노래 같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세요.
0: 와, 진짜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0: 안정되게 보이스가 딱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잖아요.
1: 네.
0: 노래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거나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1: 아, 연습은 뭐 그냥
0: 타고난 거?
1: 네, 매일 부르니까
0: 예.
1: 노래는 매일 이렇게 부르면은 느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니까요. 네. 왜 정말 원래 좀 잘하셨지만
1: 네네.
0: 이렇게 요즘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은 더 맛을 더 잘 편안하게 안정되게 진짜 유광식 곡 같아.
1: 아 그래요?
0: 예, 나 곡이 여러 개면 그냥 주고 싶네 그거.
1: 저 주세요.
0: 그니까 나 곡 그거 하나 가지고 달랑해 지금. 아니 지금
1: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0: 예, 아 제가 정말
1: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온양의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나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가는데,
0: 예.
1: 제가 1년을 거기를 초대를 받았어요.
0: 아, 1년을?
1: 예, 1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건데, 가서 제가 항상 가면은 7곡에서 8곡을 부르는데,
0: 와.
1: 헛개비는 내가 빠짐없이 불러요. 그냥 어머니들이. 와. 안경 쓰신 분들은 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정도로,
0: 예. 예.
1: 우리 왜 유강에는 왜 나를 이렇게 울리고 가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세요, 어르신들이.
0: 네.
1: 또 우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참 좋아요. 아, 노래가 참,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듣는 귀가 있구나. 이런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빠짐없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공연을 가면은 거기서 내가 꼭 불러드리거든요.
0: 그러니까 또 목소리 앉아 좋은데 거기다 대고 또 어머니 노래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
1: 아 어머니도 우는 거 보면은 네. 마음이 좀 안 좋아요.
0: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1: 아이고
0: 헛개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1: 서로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0: 네
1: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0: 네네 네.
1: 노래는 동료들이 같이 띄워주고 해야
0: 네
1: 또 뜨는 것 같고. 네.
0: 유광 씨 그 봉사를 가시잖아요.
1: 네네.
0: 정말 아 많이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봉사 가시면은.
1: 네네.
0: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고 하는데 어때요? 같이 이렇게 가수분들 같이 가시면 또 이렇게 굉장히 좀 고맙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떤 때가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1: 그래도 유광이가 또 제가 또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가면은 또 내가 열심히 해주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 하니까는 저를 잊지 않고
0: 네.
1: 이렇게 온양시에서 불러준다는 거를 엄청 고맙죠.
0: 네.
1: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또 식사도
0: 네.
1: 저희들이 식판을 이렇게 또 날로다 드리고서 또 드시게끔
0: 오, 네, 식사 해주고. 이렇게 배달까지
1: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한 250명에서 많이 오실 때는 한 300명이 오세요.
0: 그럼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1: 그렇죠. 네, 노래 이제 두 시간 끝나면은 바로 이제 식사.
0: 아
1: 식사를 대접을 하기 때문에
0: 예
1: 아주 맛있어요.
0: 와
1: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식사도 하고 오고
0: 네 오.
1: 참 그런 게 보람이죠.
0: 네네 맞아요. 그분들 보시면서 예.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1: 네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유광 씨의 곡 스쳐간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유광 씨의 곡 스쳐간 사랑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신 유광 가수는 스쳐간 사랑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유광 씨.
1: 네네.
0: 요즘 날씨 덥죠?
1: 네. 덥습니다.
0: 예. 더운데 노래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1: 네네.
0: 그, 뭐, 한쪽에서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전국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유광 씨를 왜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1: 아.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예.
0: 아니 이쪽으로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
1: 저는 이 김제 또 뭐 함안
0: 예.
1: 예, 뭐 또 이쪽 지방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불러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아니, 발이 굉장히 넓으신가 봐. 아니면 인맥이 좋으신가?
1: 발은 저기 245밖에 안 쓰는데.
0: 아 그래? 발은 작은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줘요?
1: 네, 이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부지런,
0: 성실하시구나.
1: 네, 부지런히 다니면은
0: 네.
1: 이렇게 좀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0: 네. 네,
1: 또 오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0: 네. 네,
1: 또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 뭐 바빠요. 뭐 우리 어디 스케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너무 네, 솔직담대하구나.
1: 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네, 가면은 꼭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0: 예. 네. 네,
1: 다음에 있을 때 내가 부르면 꼭 올 거죠. 그래서 아유 당연히 와야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0: 예. 네. 네,
1: 그래서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1: 네네.
0: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광 씨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1: 아, 그래요?
0: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아, 도대체 영업에 어떤 뭐 비밀이 있나.
1: 아니 선배님 바쁘신데 저 네? 방송해놓은 걸 보신단 말이에요?
0: 네. 아니 근데 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와. 아, 여기저기서.
1: 네.
0: 와. 하고. 야 인맥 관리를 잘하시나.
1: 열심히. 예, 저는 항상 뭐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냥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니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0: 네.
1: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네, 그냥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0: 아,
1: 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책임감이 아주 좋으시군요.
1: 네, 네.
0: 뭐 행사 가서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1: 뭐 행사장에서 뭐 에피소드는 뭐 그렇게 저는 크게 뭐 에피소드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소주 네. 먹는 일 빼고?
1: 네? 뭐 술은 뭐 이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분위기에
0: 네, 분위기에 네,
1: 분위기에 이렇게 먹다 보면은
0: 네.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밤 늦게까지 먹으시더라고요.
0: 아 밤 늦게까지? 네,
1: 네, 네. 근데 아. 또 안 먹으면은 뭐 서너 달이고 아예 입에도 안 대고.
0: 술이 좋아, 사람이 좋아, 안주가 좋아.
1: 그냥 분위기가 좋은
0: 분위기가
1: 거죠.
0: 좋아. 분위기가 좋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분위기 아, 좋아서 그런다고.
1: 선배님 술 안 드세요?
0: 술은 나 좋아하긴 하는데 뭐 네. 1년에 한 번, 두 번?
1: 아, 그렇죠.
0: 예.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 별로 없어 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음료수만.
1: 그래요? 아, 저희 어머니가 술 안 먹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0: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예. 다 떨어졌어, 요즘에. 그래가지고 술은 못 먹고 CEO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쿨피스라든가,
1: 네.
0: 예, 뭐, 월드코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로.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 노래를 하시면서 유광 씨는 가장 또 보람을 느끼실 때는
1: 네.
0: 어떤 때예요?
1: 그래도 노래 끝나고 그래도 이렇게 페이 받는 게 제일 좋아요.
0: 아, 그래. 이야. 노래 하실 네. 때 보람을 느낄 때는
1: 네.
0: 페이를 받을 때
1: 그렇죠.
0: 그거 말고는
1: 뭐 그거 말고는 보람이 없어요.
0: 대부분 그 다른 가수님들은 네. 아, 우리 또 이렇게 봉사로 가면은 참 네. 어르신들 노래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1: 그렇죠.
0: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러는데
1: 네, 맞아요.
0: 유광 씨 너무나 막 솔직한 거 아니야? 네,
1: 사실은 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나면은
0: 네.
1: 이렇게 손에다 유광 일로 와봐. 그래서 왜 어머니? 그러면 손 내밀어 봐. 그럼 손에다 이렇게 사탕? 예, 네, 사탕을 이렇게 꼭 줘주세요.
0: 네.
1: 다른 사람한테 뺏기니까 빨리 입에다 두라고.
0: 아, 네. 뺏기니까 빨리 입에다 두라고. 네. 와.
1: 가수분들이 저 말고도 한 네다섯 명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또 잘 안 해줘요. 또 저한테만 이렇게
0: 하는
1: 분들이. 저 안 가면 뭐, 안 가면 난리예요, 난리.
0: 그분들도. 네.
2: 사람 볼 줄 알아.
1: 맞아요. 네. 볼 줄 아시더라고요.
0: 어떤 사람이 매너도 좋고, 네. 노래도 잘 오고, 네. 또 마음에 드는가. 그분은 또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 사탕을 들고.
1: 그렇죠.
0: 어떤 타임에 이걸 취해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1: 네, 매주 이렇게 그, 짊어지시는 그 백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그 백에서 이렇게 자꾸를 열고선, 유강, 일로 와봐. 왜 어머니? 이러면, 뭐, 그 초콜릿 또 이렇게 한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0: 와
1: 네. 꼭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지요.
0: 그분들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같다.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와
1: 어떤 어머니나 나보고 오빠라 그래고
0: 오빠라 그래?
1: 네, 내가 어머니라 그러면 엄마라 그러지 말고 네. 그냥 큰 누나라 그래. 큰 누나.
0: 와 그분들은 참 젊게 사신다.
1: 그렇죠.
0: 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 예. 네, 그래서 저 또 어머니가 또 노래도 한 곡 시켜달라 그러면은
0: 네.
1: 노래 시키면은 이제 연하의 남자. 그래서 연하의 남자 왜 불렀어요? 또 유강이 생각했느냐고.
0: 이야.
1: 그렇게 재밌어요 엄마들이.
0: 와 네. 대단하시다 대단해. 네. 오.
1: 너무 진짜 뭐랄까 좀 세련되신 거죠.
0: 그니까.
1: 네.
0: 오.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봉사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재밌죠.
0: 네. 오. 또 관계달도 좋아하고.
1: 예, 매주 화요일은 예. 그냥 당연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빨리 가야지. 10시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꼭 1시간 일찍 가요.
0: 예,
1: 1시간 일찍 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대기하는 데서 온양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어마어마하게 네. 크거든요.
0: 오.
1: 가면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0: 유광 씨의 목소리로 신현의 헛개비 잘 들었습니다.
1: 우리 저기 선배님이 빨리 이걸 그냥 대박을 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를.
0: 아. 유광 씨 저보다 목소리가 네. 더 그냥 멋지게 마지막에 또
1: 그 대목이 네. 예, 그거를 안 해주면은 네.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 하다가 안 하면 또 이상하죠.
1: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좀 질러줄 때는 네. 어머니들이 진짜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허다가 안 하면 뭐가 맹성맹성해.
1: 꼭 뭐 양념이 빠진 것 같아요.
0: 빠진 것 같지. 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네. 한번 그게 하면은.
1: 그렇게 해줘야 또 맛이 있고.
0: 네. 네. 맞아요. 그것도 내 감정도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또. 예. 네. 예. 네, 보여주고.
1: 그렇죠.
0: 아이고.
1: 네, 스타일대로. 네. 오늘 또 선배님 원곡자시지만은. 네네. 원곡자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한다라면 모창가 쓴 거고. 네. 네, 제 스타일로.
0: 예. 네.
1: 제 스타일로 하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0: 아, 멋져요. 담백하고 목소리도 네. 구수하고. 아, 좋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1: 네,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유광 씨 가장 네.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관심사요?
0: 네, 요즘에.

0: 네, 뭐 관심사.
1: 어떤 관심사를?
0: 예를 들어서 뭐좀뭐 삼년 익스를 뭐좀 샀다든가, 아니면 금에 관심 있다든가, 아니 먹을 것에 관심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
1: 그렇죠. 뭐, 제가, 매일 요새 좀 운전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또 장거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는 한 1시간 반씩 제가 운동을 해요, 요새요.
0: 운동을.
1: 네, 그래서 지금 배를 좀 조금씩 빼고 있는데, 저는 원래 또 운동을 또 오래 했던 또, 원래 또 운동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몸 빼고, 몸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그런 거는 또 자신 있게 또 하고 그러죠. 예.
0: 오, 요즘에는
1: 그냥
0: 하여튼
1: 운동,
0: 배를 넣어야겠다.
1: 배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남들이, 아, 좀 배를 조금 넣으면은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0: 아, 그래요?
1: 있어요. 예.
0: 오.
1: 근데 또 의상을 입으면 배가 나온 게또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0: 본인만 안 나, 본인만. 본인만 안 나지.
1: 아, 선배님 보실 때저 표시 나요?
0: 표
1: 아,
0: 나.
1: 그래요?
0: 근데 나는 이제 이쁘게 보는 게
1: 아,
0: 뭐냐면,
1: 예.
0: 소리가 잘 나오고 하니까, 아, 저게 배터리구나.
1: 아,
0: 그 배터리 힘이 나오는구나.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0: 아니, 안정되게 보여. 딱 그거잖아.
1: 네.
0: 그, 뭐, 뭐라 그래, 뭐, 소프라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
1: 네네네네.
0: 막 이렇게
1: 근데
0: 배,
1: 어떤
0: 나오잖아.
1: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배를 안 빼는
0: 소리가,
1: 게 그냥 지금 스타일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제가 봐도 좀내 몸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빼면은 한 4, 5kg 정도 빼면 몸이 또 엄청 또 가볍고
0: 그니까.
1: 예. 또 이렇게 또 겨울에 이제 또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곰돌도 이렇게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겨울에 또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먹고 그러면 또 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겨울에 또 쳐가지고 또 운동도 못 해요. 근데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제가 저녁에 한 1시간 반씩 뛰어요. 뛰고 조금 걷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한 15,000보에서 20,000보를 제가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요.
0: 그 정도 하려면 2시간은 해야 하는데.
1: 네네.
0: 와, 어때요? 배가 들어가는 기미가 보여요?
1: 아, 들어가죠.
0: 오, 그럼 곧 들어가겠는데?
1: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근데 일부러 막 무리하게는
1: 네,
0: 그렇게 하면 또
1: 맞아요.
0: 안
1: 네, 너무
0: 되고,
1: 무리하면 안
0: 그러니까
1: 되고. 네,
0: 자연스럽게.
1: 맞아요.
0: 지금도 보기 좋으신데,
1: 네.
0: 근데 조금 더 슬림하면 옷을 또 이쁜 거 입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옷을 더. 지금은 탁 턱시도 스타일로 이렇게 입지만은.
1: 저는 이 턱시도 이렇게 더블 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안 어울리더라고요.
0: 바블은 진짜 숨못 쉬어.
1: 저는 그래서 꼭그 옷도 남들은 모르겠어요. 선배님 양화점에서 맞추시나요? 양복점에서?
0: 저는 전부 다 맞춰요.
1: 그쵸? 저도 이 무대에서 신는 뭐 구두라든가 양복은 다 맞춰 입어요. 새로운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저는. 사 입어보지도 않았지만 또 양복점에서 맞춰 입어야 내 몸에 딱 맞춰야 이쁘게 또 보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항상 이렇게 맞춰 입으시구나.
1: 네네네네네.
0: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뭐 자기 스타일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0: 오.
1: 남들은 왜, 야, 그거 비싸게 맞춰 입어. 그냥 시장에 가도, 응? 좋은 거 많은데, 아이고, 많이 사 입으세요.
0: 요즘 노래 연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1: 저는, 제가 이게, 방송실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방송실에서, 하루 뭐, 반나절은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방송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타방송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뭐 항상 차에서 저는 항상 움직이면은 차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따라 부르고 듣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죠.
0: 아, 그러시구나. 휴강 씨, 그, 지금 우리가 한 1년 됐나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요즘 또 휴강 씨 꿈이 약간 바뀌었나? 앞으로 어떤 뭐 계획 있으세요?
1: 아, 꿈은 형님 같이 저렇게 가요 무대나 예. 얼른 빨리 나갔으면 그러한 꿈밖에 없어요.
0: 아, 큰 무대로 가야겠다.
1: 네, 네.
0: 예, 아, 좋습니다. 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뭐 이렇게 또 우리 선배님 또 오래간만에 또 뵙고 이렇게 또 방송실에서 멋진 방송 또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또 선배님하고 방송을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진현 선배님도 많이 많이 또 이렇게 아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그냥 숨도 안 쉬고 또 오겠습니다.
0: 네.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네.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이광희를 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 앞에서, 좋은 노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유광 씨도 음악의 감동이 일상에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광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광 씨의 목소리로 나훈아의 홍시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유광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brave face. I can feel you when I change. Yeah. I'm so tired.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네 난 지금 몇 억 작아 잡혔는 거. 그런 일로 정말 눈을 봐.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방송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wild view. No ceiling.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Les oiseaux me chantonnent. Don't.

But what's the good of scheming? I know I must be dreaming.

for you, and I'd be true. But what's the good?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지만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지 않을까요? 모두꺼별은 장애인, 장애가족, 경계성 지능인 등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시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준 게스트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공감의 공간, 모두 꽃별, 문을 엽니다.

0: 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가 부른 DNA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게스트님 초대했는데요. 오늘 초대한 꽃별님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누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군요. 특히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현장에서 발달 장애인 지원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교육과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저는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높은 벽을 직접 체감했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후 필요성과 절실함을 깊이 느껴 장애인 단체에 입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장애인분들과 매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1: 네.
0: 네, 꽃별님이 좋아하신 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중도장애를 겪으며 내 마음에 위안을 할수 있는 음악을 듣던 중 안드레 보첼리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시력을 갖고 태어났고 12세에 축구공에 맞아 완전 실명을 했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에 가장 사랑받는 팝페라 테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멋졌습니다. 그의 곡 Time to Say Goodbye를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네. 시간이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 시간이 좀 된다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참 멋있는 두 사람인데요. 둘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분들인 듯 합니다. 이제는 12년간 열심히 걸그룹 데뷔하는 꿈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걸그룹이 되지 못했지만은요, 이후에 작곡을 통해서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한 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K-POP 데몬헌터스 외에도 이렇게 DNA와 같은 멋진 월드컵 주제가에 우리나라 언어를 넣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공연하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당신의 하루를 듣습니다. 네, 코너인데요. 꽃별님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제 골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 네. 여름방학 때 많이 들었던 곡이시군요.
1: 네, 계속 듣다 보니 중독성 있고 너무 좋네요.
0: 아, 네. 참고로 골드는 제가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곡이기도 하는데, 이 골드린이라는 곡으로 이제가 그 세계 주요 시상식,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 영상 매체 최우수 비주얼 송, 상, 이러한 상들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누구든 살다 보면은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당신의 하루를 듣습니다. 코너입니다. 우리 꽃별님, 최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예,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접근성을 한계로 잘 얻지 못했던 일반 식당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며 하다 보니 이용자분들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 체험이 주는 배움의 가치를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학교 형태 평생 교육을 통해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배움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고민 없이 지내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그 일상을 누리기 위해 남들은 힘들이지 않고 누리는 게그 부분이 나만 힘든 환경이라면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실천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체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는 경사로 문턱이 없는 공간, 발달 장애인이 글을 잘 알지 못해도 그림으로 짐작하고 고를 수 있는 키오스크, 특정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이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관련 일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최근의 순간이 있었나요?
1: 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학습자가 해를 거듭 할수록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현재 근무하신 그 기관에서는 어떤 학습자분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1: 네, 평생교육 기관이라 성인 학습자분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분들이 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럼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장애인 평생 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나누며 기초, 문해, 학력 부합,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0: 네, 대상자는?
1: 전주시 장애인이 주 대상자이고
0: 네.
1: 교육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기관에서는 아까 6가지 영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역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1: 예, 교육에는 기초 문해,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기초 문해 교육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걸까요?
1: 네. 발달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학력 보완 교육은 어떤 건가요?
1: 기존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학생이 아니고 기초학습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걸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의 형태로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특성에 맞춰 교육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읽기, 생활 속의 동계산, 일상 속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이라 말합니다.
0: 아, 그럼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1: 저는 평생 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동료들과 토론하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안에 함께하는 것을 동료를 통해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교육이군요. 일을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의 변화가 있으실 텐데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실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혹시 참여자의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장애 일자리를 근무하시는 양 선생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무척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말수도 적었던 발달장애 성인 학습자였는데 지난 3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며 급여도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도 할뿐 아니라 주변을 잘 도와준 씨는 마음씨 착한 학습자입니다. 직원이든 학습자든 센터로 오시면 계시면 친절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0: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성인 된 이후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소속이 없는 경우도 많아 학교 다닐 때와 달리 고립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만큼 갈 곳이 없어져서 사회적인 단절이 되기도 하지요.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 동료들을 만나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되는 환경이라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사회 나와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거나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소개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이다 보니 통합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통합 교육이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교사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세심한 전문성이 필요한 도전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느린 학습자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공부하고 있고, 복지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빠로서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 참 멋지십니다. 가사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멋진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잠깐 홍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의 이야기에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스@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 함께 가는 정보 한 걸음 시간입니다. 장애인 정책, 복지, 생활 정보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보조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이전부터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보장구이기도 하지요. 이 용어는 이전 건강보험법에서 썼던 용어고 현재는 명칭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 법을 장애인 보조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제3조 2항의 보조기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보조기기의 종류는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네, 꽃별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동을 위한 지팡이, 워커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휠체어, 전동 스쿼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0: 아, 그렇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욕창 예방 방석이나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기나 제품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 800여 가지 품목들이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 식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시각장애인 경우 저시력 장애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감각 보조기도 있고 탁상용에 있는 것도 아니라 휴대하면서 볼 수 있는 휴대용 확대기도 있습니다.
0: 아, 네. 실제로 봤는데 휴대폰 크기 정도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점자 정보 단말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시계,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도 있는데요.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 근처에 진동으로 해서 청신경이 살아있는 경우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라고 해요.
1: 아, 이외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손잡이, 이동시 경사로 등도 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기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도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체어 타신 분들 중에 편의점 경사로나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이용을 못한다라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걸어 다니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얘도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쓸 수 있는 화상, 키보드, 눈의 동작이나 또는 입의 호흡을 이용해 쓰는 특수 마우스도 있습니다. 손으로 키보드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 키보드를 타이핑할 수 있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0: 네. 각 장애의 어려움을 고려한 보조기기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도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도 학교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언어 장애 아동 또는 뇌병변 심한 장애 또는 발달 장애 아동도 이에 비해 자신에 대해서 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조적인 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대해 생각해 보신다면 그 어려움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이 기술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언어로 표현은 못하지만 기억력이 좋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 내가 평가를 받고 상의의 것들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게 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줘야 불편함을 덜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영화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 예, 다시 말할게요.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 영화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멜로디는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예,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말을 할수 없는 친구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비상하고 재치가 넘치는 아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멜로디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만 멜로디는 보조공학기기인 메디토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퀴즈대회에 도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편견에 맞서가는 멜로디의 가슴뭉클한 성장 스토리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해 볼까요?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크게 정리하면,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사업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1: 하지만 이 사업들이 모두 동일한 대상과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되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과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주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입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구 기기 보험급여는 주관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0: 네, 핵심 대상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그 대상의 경우에는 장애인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핵심 대상이죠.
1: 네.
0: 예, 기준은 그 소득이 기준이고요.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이 핵심 대상이죠.
1: 네.
0: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지원 방식은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드린 기관에 자세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보조기기 지원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전동 휠체어와 같은 품목은 의사의 처방 후에 공단의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그 제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래서 그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 기관에 의뢰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가 있죠. 노동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애인 또는 장애인 구직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 관련 보조공학기기 제도도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더 쉽게 설명할 가능할까요?
0: 아, 네. 먼저 절차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 수급자, 차상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애 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교부사업을 비교 후에 해당 지원이 처방전이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소득은 어떤지,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더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나에게 맞는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하기 전에 곡두개 듣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바이 라이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네, 두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코너입니다. 꽃과 별이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에 응해주신 꽃별님께서, 예, 희망과 꿈, 그리고 성취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꽃별님. 오늘은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는데요. 어릴 적에 우리 꽃별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갖고 있던 그 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시골에서 태어나서 기수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큰 회사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공부하여 자격증도 취득했던 그때의 기억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0: 큰 회사라면은 대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이 혹시 뭐 전기나 어떤 기술에 관련된 자격증이었나요?
1: 네.
0: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손재주도 참 많으시고 우리 꽃별님이 그랬는데 예기치 못한 그 사고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겪으면서 삶의 방향이 확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 당시에 조금, 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고 당시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1: 아, 이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할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직접 장애인의 삶을 살다 보니 이는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한두 단어를 정의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우리가 뭐 장애를 가졌다 하면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그런 그 편견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나누기 이전에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도 분명히 우리 존재하고 있죠.
1: 네.
0: 예, 그럼 이 사고로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1: 예, 아무래도 가족이죠. 그러나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도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또 일으켜 세우는 그 힘, 그리고 그 동기가 되는 부분도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고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1: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신체적인 동작이나 아주 컸던 것, 꿈의 좌절이죠.
0: 그 대기업에 못 가게 된그 좌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예.
0: 네네.
1: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할수 없다는 절망과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나는 또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정말 막막하고 좀 앞이 캄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꽃별님 얘기 속에서도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사실 장애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크기도 하죠. 그 시선을 바꾸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꽃별님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었던 그 시절에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1: 네.
0: 이러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1: 네. 먼저 그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게요. 너는 정말 손재주도 좋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누구보다 사랑했지. 그래서 늘 엔지니어를 꿈꿨잖아. 오직 그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내가 꿈이 멈춰섰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을지를 잘 알아. 그리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마음 아파하는 그 누구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저도
0: 그리고
1: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잘 버텨줄 거라 믿습니다. 비록 내가 꿈꿨던 그 간절한 길을 갈수 없었지만 분명 또 다른 방식의 길이 내 생에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사는 그 길에 가게 될 거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0: 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항상 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삶을 가게는 되겠지만 충분히 그 길을 갈수 있는 멋진 내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1: 네.
0: 네, 이렇게 다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용기 내서 이렇게 자신의 삶과 생각을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기를 바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를 잘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살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경계성 지능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들. 때로는 서로를 잘 몰라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늘 남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뜨거운 여름 동안에 아이들과 많이 들었던 두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큼하고 예쁜 하루 되세요.

0: 동물들을 만나 가족이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색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회색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바로 그 색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실 세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 왼쪽부터 강사님부터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색채 심리 상담사 홍은선입니다.
0: 네.
2: 꼬미니티 신입회원 김재아입니다.
0: 그리고
3: 바느질하는 정복순입니다.
0: 오, 홍은선 강사님, 김재아 선생님, 그리고 바느질하는 정복심 선생님. 워크숍 참여해 주신 분과 진행해 주신 강사님 모시고 이번 시간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색 이름을 물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소개해드렸대요. 정복순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를 살짝 밀어 넣어주시네요. 정복순 선생님, 죄송해요. 바느질 선생님. 네, 오늘의 색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먼저 우리 강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1: 저는 핑크로 하겠습니다.
0: 핑크.
1: 네.
0: 네. 우리 재아 쌤은요?
2: 저는 오늘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3: 아, 저는 컨디션이 별로여서 회색 하겠습니다.
0: 핑크, 노랑, 회색. 이 조합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홍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사람마다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 느낌인데요. 세 사람이 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벌써 색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색을 고른 색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강사님, 어떠신가요?
1: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노랑을 말씀하셨고,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서로 마음이 성장하고 보듬는 그런 좋은 시간이어서 오는 시간이 매우 설레었거든요. 그래서 핑크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느질 선생님께서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회색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 다 느끼실 수 있죠. 회색은 뭔가 암담해 보이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막연하게 이렇게 색깔만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또 전문가 선생님이